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꽃내음에 자연이 눈부시게 빛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연녹색으로 단장되고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잔잔한 꽃잎마다 방울방울 그리움이 맺히니 젊은 청춘들의 가슴마다에서 환성과 환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부신 5월엔 청춘들의 희망과 사랑을 꽃구름에 싣고 젊음의 6월로 줄기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춘의 생기로 사람치는 6월에 더욱 활기차고 알찬 꿈을 이뤄가길 바라면서 노래 기타는 내 청춘을 보내드립니다.

청춘 시절의 순수한 감성이 포근히 잠겨든 그 시절의 노래 선풍구 타는 청각이었습니다. 청춘 시절에는 숲에서 풍겨나는 향기도 사랑스럽고 날아가는 새들도 잡을 듯이 마음만은 항상 저 하늘의 구름처럼 두둥실 떠있다고 했습니다. 연양성 단동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미영 씨는 새로운 곳 좋은 직장에서 마음씨 고운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초부터 비상시기를 겪으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응원해주고 싶다면서 노래 너랑 나랑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인생은 어차피 흐르고 청춘도 마냥 흘러갑니다. 짧은 인생 매일매일을 보람차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호국 씨는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때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묵묵히 뒷받침해준 아내와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소품 가족 나들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 좋다 좋다. 야~ 왜 얘야? 뭐 사람 이름 아니? 야~
2: 대박.
1: 야야야야. 누구야? 우리 영철이 엄마네도 왔구나. 아, 잠수서 잠수서. 우리 뭐 천천히. 야, 우리 이기서 먹지 뭐. 아, 좋다. 야, 경치 좋구나. 야야야야. 너 혼자 찍지 말고 오라 오라 가족 사진 찍자. 우리 오라 빨리 오라 가족 사진 찍자.
2: 야 정말.
1: 자,
2: 아, 빨리 오셔.
1: 하나 둘. 잠깐.
2: 예? 어제
1: 엄마 어디 갔니?
2: 예?
1: 야 엄마 어디 가?
2: 엄마
1: 여보.
2: 야 너 어디 가 엄마는?
1: 야 엄마 어디 가?
2: 엄마.
1: 아하 엄마. 그거야. 야,
2: 에?
1: 아까 휴게소에 소에서 니하고 엄마 화장실 갔다 했지?
2: 아이 갔지. 걔 난 먼저 보고 나왔지. 그리고 차로 탔지.
1: 그럼 난 떠났지.
2: 예?
1: 엄마 나 이거 지나. 야 엄마를 두고 왔지?
2: 두고 왔어 너진가.
1: 야 정말야. 좀 와서 재밌게 놀자 했더니 가자 가자 가자 또.
2: 이거 가지고.
1: 아이 빨리 가자.
3: 여보.
1: 괜히 또 엄마한테 박살 맞겠다.
2: 아이 아빠 기다려.
3: 여보. 지민아!
1: 어디 무슨 소리 나세?
2: 예.
3: 여보!
1: 저기야.
2: 엄마, 아빠 좀 무슨 소린가?
1: 야야야야, 여러분 빨리 도망갔어 도망갔어. 멧돼지 나왔구만. 멧돼지!
2: 멧돼지!
1: 삼진 쓰다!
2: 삼진!
1: 어머네. 야야야야.
3: 여보!
1: 야야야.
2: 아빠
3: 이게 나오라!
2: 멧돼지인 게 아니라 엄마인다.
3: 멧돼지! 이거 오늘 싹 확 어째 나래 오늘 싹.
1: 어째 어째 어째.
3: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두고. 예? 아유 화장실에서 나온 게 자생하고 출발하더구나.
1: 나
3: 어째 나도 아예 다 그런지 차속도 더 빨라 보이대다.
2: 아 우리도 용 가볍지요.
1: 빨라 보이더라.
3: 어째
1: 아니 나 쟤 탔는가 했지. 오랜만에 놀라 나오니까 나도 흥분돼가지고
2: 나뜨 빨리 가는.
3: 어째 흥분됐던 바에 하늘나라를 한번 가보겠습니까?
1: 왜 벌써 무슨 그런 말을. 야 저 거기서 따라와제. 어 이따 한 번. 어... 아우 야야야.
3: 아 됐습니다. 먹여봐 죽겠다. 아 그거 다른 게 또 배고프다. 빨리 준비나 하셔. 이제 같이 준비하여 뭐 했습니까?
1: 아 알았어 알았어.
2: 안녕.
1: 야 지민아 지민아.
2: 예 어제
1: 이거 와 준비해라. 아이고야.
2: 아야 엄마 아빠 보고 해라 지금 쇼.
1: 야 아빠도 야 지금 온 하나 지금 차를 몰고 먹여봐 죽겠다. 빨리 이거 해라.
3: 어 경치 좋다 야.
2: 와 완전 아이고. 대박.
1: 야
3: 자 걷긴 걷다.
1: 야 이게
3: 아우 먹였다 야.
1: 빨리 준비해라. 근데 뭐하니 준비해라. 근데
2: 야 엄마 아빠 보고 해라 지금 쇼. 맨날 내가만 쓰였냐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진 찍는 게 아이버니까.
1: 빨리 쳐 빨리 쳐 쳐 쳐 빨리.
3: 어째 아까 소리치니까.
1: 아 해라 그래.
3: 빨리 준비나 하셔.
1: 아무 대신 무슨
3: 저 아까 자꾸 소리나 치면서 빨리 하셔. 보배딸.
2: 예?
3: 우리 저 경치 좋은데 사진 한 장 찍.
2: 예 그래. 빨리 오셔 엄마 완전 죽입니다.
1: 에이 뭐라
3: 사진 찍. 기다려라.
2: 엄마 좀 더 옆으로 오셔.
3: 어?
2: 좀 더 옆으로.
3: 옆으로?
2: 좀 더. 엄마
3: 어째?
2: 핸드폰 버리기셔.
3: 어째?
2: 화매 작아서 다 아이 나오세.
3: 그렇지.
2: 예.
3: 핸드폰 화면이 작은 게지 내 큰 게 아니지.
2: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면 딱 봐도 작대.
1: 아이고야
3: 재풀해라.
2: 알았어.
1: 야야 야, 너도 정말 우둔하다. 그 조그만 화면에 너네 얼굴이 어떻게 다 나오니. 집에 댄스를 가져와 봐. 그게 다 나오겠는가. 아이고 절반이 나오면 딱세.
3: 내 요즘에 여보를 더 너무 방송했지? 어째 요리 미강진이 아까?
1: 너는
3: 됐습니다. 이와 사진 다 찍으셔 빨리.
1: 아니 나 지금 이거 준비하는
3: 확 또 멜다 또
2: 아 빨리 오셔
1: 아 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가자 가자
3: 빨리 찍이 나셔 찍을 줄 알지?
1: 자
3: 좀 짧으면 찍으셔 약하게 서리
1: 걔가 독사지지?
3: 독사지라 아니 내 몸에 딸이 같이 찍 딸!
2: 어? 어, 네 여기 있습니다
3: 왜? 야 너는 자꾸 약하다며 해가지고 엄마 뒤에 자꾸 서니 앞에 서라 그저 제 작게 나오자고
2: 알았어 그러면
3: 빨리 앞에 가서
1: 빨리 그래 빨리
2: 이렇게 앞에
1: 아 쟤 좀 뒤로 가 아이보요
3: 예?
1: 뒤로
3: 뒤로?
1: 뒤로 뒤로
2: 아빠 나는 더?
1: 난 너는 가만히 있고 쏙 쏙 더 뒤로 가 야 배밖에 안 나온다는데 빨리 더 뒤로
2: 야 아빠 빨리 허
1: 쏙 쏙 쏙 쏙 더 뒤로
3: 야! 야!
2: 엄마! 엄마!
1: 어쩌
2: 아 떨어질 뻔해 제가 어머니.
3: 날 죽이자고
1: 아니 나 뒤에 낭 떨어진 건 뭐
3: 낭 떨어지 난 낭 떨어지 날 오늘 딱 죽이자고 작정했다 작정했어 그죠
1: 아니 몰랐지 내서
3: 싹 걷어주라 기분이 상해서 원래 사진 하나 찍을 줄 모르는 거죠 뭐 시킨 자 어째다 알려요
2: 그러니까
3: 됐습니다 빨리 준비나셔
2: 엄마
3: 어째
2: 손질
1: 아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3: 아 참
2: 알았어
3: 아우야 기다려라 어?
2: 아 엄마 또 이럴 때 딱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빨리 앉으시오
3: 너무 싸르다
2: 아우야
3: 야 아우야 쌍 마사지
1: 아유 쌍 마사지 쌍 마사지
3: 그 빨리 아침에 쌍 거나 빨리 준비하셔 보이셔
1: 아 하나 보다 아침에 내가 그저 아침 신상 주워서 싹 쓸었다는 얘기 그저
2: 아 진짜?
1: 요 고치 록색 신품이야 요거
2: 네 제일 좋아하는 게인데
1: 그래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 어이를 봐라 요거 어? 요거 어?
2: 아이요
1: 달아요
2: 단가?
1: 달아요
2: 어머
3: 싫다 맨풀체야
1: 이 상추를 봐 이거 얼마 큰가? 에? 너네 엄마 얼굴만 하다
2: 야. 아 먹어봐라
1: 나
3: 맨풀체밖에 없어
1: 요즘에 그저 요렇게 록색을 해야 돼요
2: 아빠
1: 응? 아 중요한 거는 여기만 있지. 우리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2: 아, 삼겹살.
1: 에이, 그래도 또 와서.
3: 야, 근데 고기 하나 있다.
1: 에이, 기름 났다.
3: 그 끝인가?
1: 아, 어제
3: 하나 딱 쌌으니까.
1: 어, 그 거기서 제일 큰 걸로 달래지.
2: 아빠, 응? 한 낸가?
1: 어.
3: 어떻게 하나만 딱 쌓까? 야, 그저 뭐 시키면 언제 한 번째네? 할 데 없다, 할 데 없어. 예? 내 동물을 매 때마다 어떻게 해줄까? 예? 나는 동물을 위해서 매 때마다 적어도 이 체스타에는 꼭 해주잼까? 동물은 뭐니까, 그저 여기 네. 딸랑 싸우고.
2: 아, 엄마. 아, 내가 잘못 들었는가? 아, 이제 뭐랄까?
3: 내 너네 아빠를 위해서 내 때마다 그저 이 체스탠 딱딱 그저 상차림 해주지
2: 이 체스탠?
1: 아이 이 체스탠 왜 채소 하나에 작물이 많이 되겠구나
2: 내 말이
1: 아이고 돼지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먹냐
2: 아 웃기겠다
3: 지금 그게 중요한가? 예? 동무는 뭐 어째 한 번씩 제대로 할 때 어느 때 했을까? 예?
2: 엄마 이거 엄마 다 잡수셔 난 엄마 위해서 오늘도 고기 뗐습니다
1: 어, 그렇지 나도 또 원래 뭐 돼지고기를 아예 먹는 게
2: 야 엄마 아빠 이거 그저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어떤 때는 용 야 정말 엄마도야
3: 야 여보라
2: 예.
3: 야 이 고기를 야 내 혼자 다 먹여 되겠니?
2: 이럽지 무슨
1: 이럽지 혼자 다 먹어
3: 혼자 다 먹어 되겠지 뭐.
1: 그럼
3: 예. 그렇다고 자 그럼 준비해봅시다
2: 예 해봅시다
3: 자 불을 켠다 됐다 고기를 넣고
1: 야 무슨 고기를
3: 굽는 게
2: 고기 엄마
3: 음악 뭐 할까 자기 역할을 모르니 저렇게
1: 딴딴딴딴딴딴딴
3: 자!
2: 야, 요 소리!
3: 지금 시간이 기다려 잠시 남아요 고기 굽는 소리를 들어보자 치치치치 이게다!
2: 예.
3: 자, 집게!
2: 어, 집게, 엄마 집게
3: 강희!
2: 어, 강희!
1: 야. 집중해라, 집중해라.
2: 집중해, 집중, 딱 집중.
3: 지금이다, 불어놔, 차로!
2: 불어! 아, 또. 어마, 더?
1: 끄지 말고.
3: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2: 딱 줬습니다!
3: 물러라, 손!
2: 아, 예!
3: 지금이다, 딱 여기다! 보배 딸?
2: 예.
3: 이 삼겹살은 말이지? 70%의 노력과
2: 예.
3: 20%의 신선한 재료에 네. 10%의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100%의 요 맛을 낼 수 있단다.
1: 아.
3: 얼마나야?
2: 예, 엄마.
3: 한번 냄새라도 맡아봐라.
1: 아이고.
3: 어떠야?
2: 아, 죽인다.
3: 자, 그럼 이제 시식해봅니다. 하, 자, 아.
2: 엄마. 어떻습니까?
3: 치미나.
2: 예. 살살 녹지.
3: 야, 어째 입에 들어오기 전에 좀 벌써 녹아 없어졌다 야.
2: 그 정도인가? 이야.
1: 살살 녹는다. 살살 녹는다. 돼지들이 입 안에서 기엄쳐요. 이 맛이구나. 자, 저기 왜 내리꽂아 했니?
3: 내 고기!
1: 응? 어? 내 먹었어?
3: 네 먹었다, 네 먹었다.
2: 아빠 그 고기 먹으면 어찌인가?
3: 어쩐다! 그 어떻게 굽은 고기라고?
1: 내 먹기지만 먹은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내 입이 나갔다. 내 본능적으로
3: 싹거든 주셔. 그 어떻게 굽은 고기라고 소리?
1: 정말 그 사람 같더라는데 그 사람 고기가 정말 복잡하냐? 에이,
3: 이제 뭐 이랬습니까? 그 사람 고기?
2: 오야 엄마, 이 고기 탄다 고기.
3: 불 났잖아. 이 고기는 70%의 노력과 20%의 신선.
1: 아, 됐어! 아이 먹으면 되지? 아이 먹으면 되지? 정말 창피하네, 아니, 정말. 에이.
3: 흥!
2: 야, 엄마! 이제는 얘? 어, 야, 이게 무슨 얘야? 엄마 너무 했습니다, 그 사람 고기 때문에.
1: 그렇지.
2: 엄마 빨리 가서 아빠를 올리셔.
3: 내 무슨 올리겠니? 됐다!
2: 왈라. 엄마. 어쩌... 이래다 아버지 또 운전하고 우리도 두고 간다.
3: 또 내 따라가야 되니?
2: 당연하지! 빨리 가 올리셔!
3: 지금 이거는 절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가는 게다!
2: 그러자고! 상관이 없다! 내 때문에, 내 때문에!
3: 니 때문에 간다!
2: 예, 빨리 가 올리셔!
3: 이렇게 와라!
2: 엄마! 예! 아우야, 이 엄마 절로 일어나는 게 낫지?
3: 그렇게 나 됐다, 몰라!
2: 아우야! 아우야야! 빨리 가셔! 빨리 올리셔. 야, 정말.
3: 여보. 여보.
1: 아이고, 속이 어째요, 어째요.
3: 우리 여보 삐지면 내 마음이 아파요, 어. 아파요.
1: 왜?
3: 아파.
1: 아, 해, 뛰지 마, 뛰지 마. 지지 일어난다, 뛰지 마.
3: 그래, 불렀습니까?

0: 블레서.
1: 그래요, 뭐 블레지.
0: 블레서. 야, 자꾸 이래 흔들지 마. 또 배고파진다.
1: 아, 그래도 어쨌든
0: 블레서, 블레서.
1: 블레지.
0: 블레서.
2: 엄마, 엄마, 봐봐. 저기 보셔.
1: 어제.
2: 오늘은 무슨 날인가?
1: 어제. 오늘 날이다.
2: 무슨 날인가?
1: 너 내 아빠 몇자리를 알아보는 날.
0: 자,
2: 아이, 그게 아니라. 저기 좀 보셔.
1: 어떻게요?
2: 와, 진해완을 불꽃이 팍팍 튀는 게 무슨 축제를 하세?
1: 엄마야, 뽀뱃딸.
2: 예.
1: 저 불에다가 삼겹살을 굽으면 얼마나 맛있겠니?
2: 진짜.
0: 야. 빨리 걷어. 여러분, 어제? 빨리 도망가 없어.
2: 어제
0: 산불이다, 산불이.
1: 어제?
2: 산불이?
0: 빨리 걷어.
1: 야, 빨리 걷어.
0: 지민아.
2: 예.
0: 빨리 신고해라, 신고.
2: 신고. 알았어.
0: 야, 저 보나마나 똥둥이
1: 쌍둥이 이대는 쌍둥이
0: 산보 왔다 고기 구워 먹다가
2: 아, 여기
0: 어? 불을 제대로 안 끄기 때문에 저 불이 났다.
1: 야, 이 불 우리 불 두 걸어서 안 돼.
2: 빨리, 여기 위치 어떻게 되는가 뭐 얘. 야,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니.
0: 빨리 비 없어.
1: 야,
0: 정말 아이, 잘 먹고 잘 놓으면 끝이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마무리를.
1: 아, 여보도 거기서 자꾸 말 말고 빨리 와 치우셔.
0: 야, 그거 혼자 못 들어서. 아, 빨리 비 없어. 거기서 쓰레기랑 다 치우고 좀.
1: 야, 그거야. 말해야 됩니다. 그 폐수 깨는 거 빨리 가자.
0: 왜?

이맘때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라일라크 그 향기에 도취되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이를 탓하기도 하고 세월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남은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높은 언덕이라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춘시에 거주하는 정벽음 어머니는 실록이 부르러 가는 산과들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빛 찬란한 여름에는 오랫동안 만나뵙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뵙는다면서 그동안 주위 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지금 이대로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걷는 길이지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옥화 씨는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봄부터 휴식 시기를 가지게 되면서 지금은 몸도 마음도 충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 더 벅찬 나날들을 맞이하려면서 신명나는 노래 청도시 한바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열정으로 패기로 차름치기에 청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계절의 향기가 몸속에 파고들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열심히 달린다면 인생은 마냥 청춘이고 봄날일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꽃구름이 활짝 피어난 6월에 청춘으로 차남치는 무지개 인생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 후 블로그와 사이트 변변우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어느 작가는요, 행복의 비결로 이걸 추천했습니다. 뭘까요? 석된 말로 일명 자뻑.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푹 빠지라는 건데요.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마치 마음의 비타민을 공급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란 거죠.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데, 당장 가진 게 없는데, 나에게 반하고 빠질 수가 있냐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착각보다는 리듬을 바탕에 두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난 앞으로 잘 나갈 거야. 때를 만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마음이 신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것만큼 내 자신을 격려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도 사랑도 나는 다 잘 해낼 거야. 다 잘 될 거야. 마음에 비타민 가득 충전하면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열어보시죠.

박학기 가수가 부른 비타민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비타민 가득 충전하셨나요? 비타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한테 그런 힐링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나 푸르러서 또 이 순간이 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이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했죠. 네, 잡.

그러면서 그 작가님은 남의 말을 가려서 듣는 것과 함께 자뻑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너 자신감 가져. 오늘 너무 느낌 좋다. 뭘해도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좀 우습기는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이 있겠죠? 본인이 잘났다고 자신감을 가질 때, 자부심을 갖고 뭔가를 할 때, 혹은 긍정적인 말로 주문을 걸며 무언가를 시도했거나 도전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죠. 우리 안에 수많은 빛나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은 바로 자신감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자뻑해볼까요?

안성훈 가수가 부른 당신은 명작이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우리 모두는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림춘화 작가님의 글 노력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남편이 실업의 위기에 처했다. 며칠 고민하던 남편이 비장한 결심을 발표한다. 이대로 있다간 애 공부 뒷바라지도 못하겠소. 먼저 돈을 꿔 삼륜차를 사서 쉬는 날이면 벌이를 좀 해야겠소. 원래 숙기 없고 과묵한 남편이 삼륜차를 몰겠다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걸까. 셋째 시누이한테서 돈 600원을 꿔서 남이 실컷 타던 낡은 삼륜차 한 대를 샀다. 그날부터 남편의 고된 삼륜차 벌이가 시작됐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다. 처음엔 낯이 가려워서 혹시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밤에만 나가고 으슥한 곳만 찾아다녔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가진 수모와 차별을 받을 때면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도 1원, 2원씩 돈이 호주머니에 차곡차곡 채워지니 차차 수치감도 다 잊고 떳떳하게 도문 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28일 만에 꾼 돈을 다 물었다. 우리 세 식구는 이젠 온전히 우리 차가 됐다고 마치 외제차를 산 것처럼 기뻐했다. 그 시절 골목길에는 깡패들이 종종 있었다. 온 하루 애써 번 돈을 몽땅 털리울 때도 있었고 영문 없이 걸고 들어 애매하게 얻어맞을 때도 있었다. 남편이 어느 하루는 금방 형기가 끝나 석방돼 나오는 중머리 청년을 태우게 됐는데 목적지까지 거리가 먼 데다가 내내 올리막길이어서 삼륜차를 몰지 못하고 손으로 밀고 겨우겨우 올라갔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삼륜차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남편은 돈을 달라고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맹랑하게 돌아왔다. 이처럼 힘들게 일하고도 허탕을 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밤에는 두 청년이 삼륜차에 털썩 올라타더니 삼사리나 좋게 되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다. 남편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았다. 다리를 건너서 차를 세우라고 하게 멈추려 했다. 그런데 내리막길인데다 관성에 의해 몇 미터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됐다. 이에 한 사람이 귀가 먹었느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꽥 질렀고 다른 한 사람은 쌍욕을 던지고 떠나갔다. 남편은 그 먼 곳까지 힘들

들게 끌고 간 것이 억울해서 돈을 달라고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소리쳤다. 그랬더니 한 놈이 글쎄 주먹을 내두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남편은 우라가 치밀었지만 무인 지경 외딴 곳에서 변을 당하기보다는 참는 게 상책이라고 참머리를 돌려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남편은 분을 못 이겨 그들을 천벌 맞을 놈들이라고 욕했다. 나는 참 잘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갖고 상하기보다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며 남편을 위안했다. 3륜차 벌이를 시작해 남편에게는 명절이 따로 없고 주말이 따로 없게 됐다. 어느 해 설날 아침이었다. 남편은 전과 다름없이 3륜차를 타고 나가려 했다. 설날인데 오늘 하루만 쉬세요. 내가 말리자 남편은 오늘 같은 날에 장사가 잘 될 거요 라고 하면서 기어코 대문을 나섰다. 그런데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점심때가 지난 지 이스케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단가마 위에 놓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어디에 가서 찾을 수도 없었다. 늦은 저녁에야 남편은 세멘트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섰다. 내가 무슨 일로 늦었냐고 묻자 남편은 철로 화물차에서 세멘트 한 바구니를 불이우느라 늦었다고 했다. 남편은 아침부터 온 하루 흔들거리는 발판을 밟으며 쉴 새 없이 세멘트 포대를 날랐던 것이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힘에 부쳐 몸을 지탱할 수 없었지만 중도에 포기하면 품삯도 못 받을까 봐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 났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로고를 아끼지 않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어떤 땐 층집 짓는 현장에서 세멘트나 모래포대를 8층까지 메어 올렸다. 개인집 가스통도 메어 올리고 이삿짐도 실어 날랐다. 수도회사의 땅 파기 일도 수없이 했다. 삼복더위에 열기 오르는 세멘트 길에서 손님을 앉히고 페달을 밤노라면 옷은 땀에 찌들어 소금 자국이 하얗게 젖고 겨울에는 아무리 발사계로 발을 꽁꽁 싸고 군화를 신어도 발이 얼어서 벌겋게 부었다. 나는 보기에도 끔찍해서 너무 추울 땐 어디 상점에라도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세요. 그러다가 발가락이 얼어서 잘못되면 어쩝니까? 라고 염려했다. 어느 날 학교 부근에서 19살 되는 어린 여자의 손을 잡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을 보고 손짓했다. 그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 물 한 병을 들고 나와 목이나 축이라고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겉모습이 너무 착해 보여서 애를 맡겨도 시름 놓을 것 같소. 내일 아침에도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 안 되겠소? 남편은 이런 일은 웬간에선 하지 않지만 할머니가 연세도 계시고 허리도 구부정한 것이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돼 그럽시다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아이를 맞을 시간이 되면 손님을 받지 않고 곧장 아이한테로 달려갔다. 아이도 남편을 무척 따르면서 멀리서부터 마다바이 라고 부르며 웃음꽃을 피웠다.
점차 할머니네 집 사정을 알게 됐다. 출국 바람이 불면서 할머니네 아들 며느리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칠순이 넘는 부모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으로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힘들게 손녀를 키웠다. 아이는 점점 커가지만 로인들은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자기 몸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어느 날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서 받아봤더니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나, 우리 집에 빨리 올 수 없겠나? 룡감이 많이 아픈데 혼자선 어쩔 수가 없구만.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남편이 숨이 턱에 닳도록 페달을 밟아 할머니네 집에 가보니 할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되셨다. 남편은 할아버지를 업어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가 환자를 보더니 급성 심근경색인데 약도 이미 복용시켰고 제때 호송해왔기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며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남편은 또 할아버지를 업고 숨을 헐떡이며 입원실까지 모셔갔다. 그제서야 남편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뒤이어 할머니네 아들이 소식을 접하고 귀국했다. 그동안 자기 대신에 아이도 돌봐주고 아버지의 목숨도 구해줘서 자기 가족에게는 은인이라면서 사례금을 주며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품삯은 이미 받았으니 마음만 받겠소 라고 말하며 극구 사절했다. 얼마 후에 아이의 아버지는 연로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그렇게 돼 남편은 7개월 넘게 해온 아이의 기사 노릇을 그만뒀다. 그 사이 우리 아들도 대학 입시를 보게 됐다.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던 아들은 끝내 길림성에서 고등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중점대학에 붙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어려서부터 큰 포부를 품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중점대학에 쩍 붙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인가. 고생 끝에 락이라고 그동안 힘들었던 고통들은 말끔히 씻겨 나간 듯 사라졌고 하늘은 더 푸르고 넓어 보였으며 세상은 그래도 노력하는 자를 버리지 않아서 살만 난다고 생각되며 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들은 중점대학에서 석사 연구생 과정까지 원만히 밟고 지금은 상해의 한 이름난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개발 책임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삼륜차를 몰고 도문시 길거리에서 땀을 휘뿌리며 보냈던 22년 세월. 돌아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기나긴 로정이다. 우리는 결혼해 40여 년 동안 수많은 가시밭길을 헤치며 예고 없이 불쑥불쑥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물러앉지 않고 용감히 도전하며 꿋꿋하게 살아왔다. 오똑이 정신으로 살아온 발자취마다 우리들의 피타는 노력이 숨배어 있다.
쓴맛을 많이 받기에 단맛을 알고 단맛을 받기에 만족할 줄 안다. 우리에게 행복한 오늘이 있게 된 건 남편의 헌신적인 희생정신과 끈질긴 노력 덕분임을 너무나 잘 안다. 그렇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인생은 비온 뒤에 무지개 마냥 아름다운 것이다.

금방 림초나 작가님에게 노력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장벽에 또 때로는 두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도전과 노력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큰 꿈까지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죠. 여러분은 요즘 새롭게 시작한 일,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 아닐까요? 이런 명언이 있죠. 성공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에 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고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봅니다. 당신의 멋진 도전과 노력은 오늘도 세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있는 곳이 락원이라는 문장처럼 긍정의 말을 반복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오늘도 잘해낼 거야 하며 속삭여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신감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쌓아가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103.5 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 kHz， 초단파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노기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었던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똑똑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으나 오늘 나는 현명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바꾸노라.

네, 지식은 우리를 요식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생기면 스스로 자신을 바꿀 힘도 생기겠죠. 네, 그러게요. 자기 자신을 바꾸기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는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듯 보이지만 넓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 것이며 어떠한 비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남문 쾌답이란 책 중에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째는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고, 둘째, 사는 것을 바꾸는 것이고, 셋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에게 시간 투자하기, 주변 환경 바꾸기,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을 새로 사귀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생각의 깊이와 폭 넓히기를 쭉 이어져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 변환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네요. 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현재를 즐기시길. 네, 오늘도 함께 힘내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부부의 작은 변화는 행복을 불러옵니다. 아침 식탁에 우유잔을 넘겨주는 친절함, 저녁을 준비하자마자 도와드릴게요 라는 소리. 네, 이런 작은 실천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는 행복의 노하우. 네, 오늘은 김혜연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고마운 변화.

둘째 아이를 낳고 난 집에 눌러앉게 됐다. 70거기를 넘긴 시부모님이 기력이 못해져가는 게 눈에 띄어 차마 둘째까지 맡아달라는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창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답답한 일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 남편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행복을 느끼게 된다.

남편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퇴근하면 언제 한번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해서는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진다. 그러고는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 침대와 씨름하다가 마지막 10분을 앞두고 허겁지겁 일어나 씻고 바람같이 집문을 나가버린다. 지금은 젊으니 괜찮다만 이렇게 몇 년을 가다간 멀쩡한 사람이 몸을 망치겠다고 관심을 보이면 남편은 잔소리 그만하라고 제 쪽에서 화를 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유태로운 사이였다. 리혼이란 말을 꺼내려다가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도로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잠을 보충하는 시간은 주말이었다. 또래 아빠들을 보면 주말이면 집 식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쇼핑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여행도 다녀오던데 우리 집에선 꿈도 꿀 수 없다. 아빠가 애들 손을 잡고 길 건너 마트에 다녀와도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다. 이열로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야 집에 들어왔다가 아침에는 애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이 허둥거리며 집을 나서니 스스로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불편해한다.

저번 학기 큰애네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 모임을 가졌는데 애가 글쎄 쓰다 말고 혼자 굴쩍거렸다는 것이다. 다른 애들은 아빠 엄마와 여행을 다녀온 일이며 수영장에 다녀온 일이며를 거주할 미주할 선생님께 말해주는데 우리 애는 연필만 매만지며 당황스러워하더란다. 그러더니 책상에 엎드려 굴쩍거렸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여린애의 마음에 상처라도 줄까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왔다. 난 애가 출장 간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랬겠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온 집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난 남편한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온 얘기를 해주고 큰애를 불러 무릎에 앉혔다. 우리 보배 아들,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엄마. 울었다고 들었는데 왜 울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아, 그거 아빠 생각이 나서. 아이는 TV를 보는 아빠를 힐끔 쳐다봤다. 남편은 비록 TV를 보고 있었지만 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큰애는 장난감을 만지다 말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서건그렸다. 엄마, 다른 애들은 주말이면 엄마 아빠와 함께 놀러 갔다고 자랑하던데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났어.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느라 바빠서 그래. 아빠는 늦게 와서도 너희들이 정일 뭘 했나 매일매일 엄마한테 물어보거든. 그리고 주말은 아빠가 피곤해서 휴식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아이한테 말은 이렇게 했으나 마음은 영 내키지 않았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아이를 꼭 안아주더니 목마를 태우고 집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이율로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은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주네 하던 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또 늦어졌고 나는 다시

두 아이와 씨름을 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시간에 남편의 전화가 올랐다. 사촌 형수가 불시에 돌아갔는데 나더러 그 집 애들을 며칠 덜 봐달라는 부탁이었다. 가슴이 덜컥 해놨다. 사촌 형수는 나보다 몇 살 우다. 자다가 뇌출혈로 돌아갔다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사촌 형네도 우리 집처럼 애가 둘이다. 사촌 형은 1년 중 거의 절반은 출장을 다니고 아이들은 형수 혼자서 보아왔다. 그날 애들이 학교로 가려고 일어나 엄마를 깨웠는데 꼼짝도 하지 않으니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촌 시형은 장모한테 연락했는데 애들 외할머니가 찾아갔을 땐 사촌 형수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꽤 됐단다.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급하게 날아온 사촌 시형은 싸늘한 아내를 부둥켜 안고 절교했다.

장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시흥 대신 후사를 처리해 두느라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슬픔은 꽤 오랫동안 시댁 쪽에 머물렀다. 집에 돌아선 남편의 얼굴은 말이 아니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칫하면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해숙해진 남편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부어주려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나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것이었다. 슬픔을 녹잔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남편은 울먹거렸다. 나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남편은 나에게 많은 말을 해줬다. 형수 있잖아. 아마 피로가 쌓여 잘못된 것 같아. 애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한 데다가 집안일을 하랴, 유채 장사를 하랴. 형수는 얘를 낳은 후로 낮잠 한번 자본 적이 없었대. 만날 팔에 물이 나도록 달아다니느라 지쳐서 그렇게 됐나 봐. 남편은 다른 말을 더 하려다가 끊고 한참을 진정하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다.

사촌 형네 일을 보면서 난 왜 우리가 생각났을까.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사람 일은 누구도 모르니까. 만약 나한테,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지켜봐줬다.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빨래 널기도 대신해줬다.

고마워요. 어전에 어머님이 마시는 명란젓갈 가져왔는데 우리 맥주 한잔 할까? 맥주 좋지. 베란다에서 마시자. 아까 빨래를 널며 보니 단바람이 좋더라.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이들이 생긴 이후에 내가 남편에게 신경을 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아이와 사촌 형네 일을 통해 변해가고 있었다.

미안해. 진작에 당신과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당신 일손을 덮고 애들에게 추억거리 많이 쌓아주는 좋은 가장이 될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잘 살자.

나는 요즘 친구들과 만나도 시댁형, 남편형을 보는 그들의 수다에 끼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 나로서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자상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나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스스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실천으로 이 가정에 행복을 심어주는 남편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네, 구급책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세상에 옳은 정답은 없어요. 당신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다면,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당신은 훌륭하게 당신만의 정답을 찾아낸 거예요.

네,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과가 어찌 됐든 내가 내린 결정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자체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뉴스입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가 며칠 전 할빈, 심양 등 4개 도시에서 개막했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대회 첫 주 4개 도시의 문화 관광 예약이 전면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률이 최고 53%에 달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해 경기를 관람하고 호텔에 체크인하는 것부터 목욕, 관광지 방문, 인증샷 여행 촬영까지 많은 축구팬이 이 대회를 계기로 주말 도시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개막전은 수많은 축구팬을 할빈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경기 종료 후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타 지역의

그래서 온 팬들이 끊임없이 도시 랜드마크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할빈 특색 음식을 맛보며 정통 동북의 생활 정취를 체험하는 등 경기장 밖에서 할빈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 후 티켓 경제 효과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대회 기간 할빈 문화 관광 예약 증가률은 41%에 달했습니다. 그중 할빈 관광지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 소피아 성당 관광지는 제1회 대회 이후 할빈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인증 장소가 됐습니다. 재밌게 노는 것 외에 축구 팬들은 할빈에서 맛있는 음식도 빼놓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통 맛 바비큐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주변 바비큐 가게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첫 경기가 끝나자 동북 축구 팬만의 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축구 팬들은 목욕 등 동북 특색 체험을 선호했고, 할빈은 타 지역 사용자의 목욕 주문량 전국 상위 5개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관광 음식 오락 외에 축구 팬들은 할빈에서 쇼핑도 즐겼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대가 소피아 광장, 합서대가 굴력 지역 등은 타 지역 소비 인기 상권 탑3에 올랐습니다. 한편 향방 만달 광장에서는 대회 기간 쇼핑 영수증으로 대회 티켓을 할인받는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 방식을 풍부히 해 전체 방문객과 매출을 두배 끌어올렸습니다. 대회 개막전 기간 향방 만달 광장의 료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75% 증가했고, 생활 잡화 매출은 26.09%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많은 축구 팬이 아이를 데리고 경기 관람 플러스 할빈 여행을 오면 유아 관련 소비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트램폴린 키즈 카페 등 대형 아동 경영 형태는 전년 동기 대비 497.66%, 테마 체험 경영 형태는 296.57% 증가했습니다. 동북 축구 리그 기간 여러 그룹 구매 쇼폼 영상 여행 플랫폼이 대회 할인 행사를 내놓았습니다. 할빈 룡탑, 할빈 극지공원, 볼가 농장 등 관광지 입장권을 예약할 때 동북 축구 리그 할인 쿠폰을 중복 적용해 전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양, 대련, 장춘, 연변, 개서, 후커트, 통료 지역 관광객은 본인 유효 신분증으로 할빈 빙설대 3개 몽환 빙설관 입장권을 구매하면 133원에 구매할 수 있고, 옥천 국제사냥장은 해당 라운드 경기 입장권 증빙과 유효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금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 전환, 농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 전환 상황, 생태 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자급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 삼림은 자원 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 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 거리와 음식 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전 국가전력망 흑룡강 전력 배전센터의 지령이 떨어짐에 따라 220kW 수화동부 견인변전소 외부 전원 공급 공사가 순조롭게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할빈 이춘 고속철도 전 구간에 위치한 7곳의 220kW 견인변전소가 모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돼 후속 운행 테스트와 예정 기한 내 개통을 위한 든든한 전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월 24일 기준 할빈 공항은 2026년 들어 연인원 1,20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며 1,000만 명 선을 2일 앞당겨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할빈 공항의 여객 수송 수는 역대 사상 최고 기록을 4차례 연속 갱신했으며 단일 항공편 수와 여객 수는 각각 581편과 10만 1,700명에 달해 공항 운행 1회 단일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량 국가삼림공원 원시림 명승구가 6월 1일부터 여름철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시림 명승구는 서량 국가삼림공원의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국가사 A급 관광명소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297헥타르에 달하는 홍성 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나무 높이는 30m, 평균 수령은 400년 이상입니다. 그중 수령이 1000년 이상인 홍성 한 그루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홍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맑은 시냇 물이 숲 사이로 흐르고 쌍성 폭포가 시원하게 물보라를 일으켜 청량의 도시, 천연 산소 방, 건강 양성의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여름 서량 명승구는 삼림 건강 양생을 주제로 내세워 삼림 요가, 시냇물 명상 등 다양한 휴식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치즈는 아내에게 업혀 가고 있었다. 그의 창대한 체구는 아내를 숨도 잘 돕지 못하도록 눌러놓아서 그의 아내는 거의 기다시피 하였다. 온몸이 눈투성이로 된 치즈 아내는 바지 까랭이가 찢기우고 살가죽마저 벗겨져 상처에서 뜨거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눈에 떨어지며 깊숙하게 까만 구멍들을 뚫어놓았다. 그들은 말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치즈는 아내의 어깨를 짚고 내려서며 대답하였다.
1: 왕교상이요? 여제 뭐 빠져나가서?
2: 난 볼 일이 좀 있어 지체해서.
0: 원간지는 동정의 찬 목소리로 다시 물어보았다.
2: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얼마나 부상당했지? 참,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간부들이 돌보지 않을까?
3: 간부들은 바빠요. 우린 천천히 가면 돼요.
0: 치즈 아내는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소매로 얼굴에 땀을 훔치며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3: 눈길만 미끄럽지 않았으면 벌써 빠져나갔을걸요?
0: 원간지는 급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2: 너 그야 물론이지, 물론.
0: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걱정스레 물었다.
2: 이 엄동설 안에 상처 입은 치즈의 몸으로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 어디 가서 피할 생각이요?
3: 네, 교장 선생님. 우리는
1: 동산에 올라가서 피하자고 하오.
0: 치즈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치즈 아내의 뒷말을 눌러버렸다. 왕간지는 눈썹을 쫑깃거리더니 말했다.
2: 마침 잘 됐구만. 나도 거기를 가오. 내 거들어 주지. 자, 조카 며느리 보따리를 인줘.
3: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 먼저 가세요.
0: 치즈 아내는 마다하였다. 그는 비록 집안일이나 돌보는 여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 한마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방금 자기가 동굴로 간다고 말하려는 것을 남편이 중도에서 가로채버린 것이 그의 총명을 깨우쳐주어 대뜸 남편의 생각을 눈치챘던 것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가 고생하는 편이 오히려 믿음성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진정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미안하게 생각되어 몹시 송구스러웠던 것이다. 보아하니 왕간지는 도와주려는 마음이 무척 간절한 듯이 벌써 다가와서 꾸레미를 빼앗아들었다.
2: 뭘 그러? 다 항의를 위한 일인데 갑시다. 나도 가는 길이니까 우리들 사이에 체면 차릴 거야 없지 않소? 보찜이 여간 무겁질 않구만.
0: 치즈는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으나 마을의 일들은 간부들이 늘 와서 이야기해 주었기에 왕간지의 진보적 태도에 대하여 얼마간 알고 있으므로 조심은 하였지만

0: 그에 대해 특별한 경계심은 품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너무 고생하고 지쳐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다가 왕간지가 거듭 듣기 좋게 굴며 보찜마저 벌써 손에 빼앗아 든 것을 보고 굳이 물리치고 싶지도 않았다.
1: 여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겠다는데 그럼 가기요.
0: 치즈 아내는 남편이 응낙하자 두 말 없이 떠났다. 그러나 강을 건너서 동굴이 한 발 두 발 가까워지게 되자 그의 가슴은 점점 옥죄어 들었다. 만약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는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근심은 한순간도 멈춤 없이 그를 옥죄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방금 남편은 왕간지에게 동굴로 간다고 진속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굴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치즈 아내는 끝내 발걸음을 멈추고 남편의 얼굴에 눈길을 던졌다. 처음엔 오리둥절해하던 치즈가 인차 아내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왕간지 쪽에 머리를 돌렸다.
1: 교장 선생님, 먼저 가오다. 우리 걸음이 너무 떠서 당신을 지체할 수 있으니.
2: 무슨 말을.
0: 왕간지가 서둘러 말을 가로챘다.
2: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더디지 않소. 이런 방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오. 빨리 가자고.
1: 아니,
0: 치즈 아내는 더 말할 여지도 주지 않고 딱 잘랐다.
3: 수고 끼쳤어요. 교장 선생님, 빨리 가세요. 우리는 좀 쉬어야겠어요.
0: 왕간지는 더 도와줄 이유를 찾지 못하자 다시만 말 몇 마디 남기고 앞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얼마쯤 나가서 그는 한 그루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인차 그 뒤를 밟았다. 이윽고 왕간지는 나는 듯이 마을로 달려갔다. 치즈 아내의 무릎에서 새하얀 눈에 떨어진 피 흔적은 왕간지의 더러운 신바닥에 짓밟혔다. 그러나 왕간지의 그 더러운 발자국도 삽시간에 광풍이 휘몰아치며 흩날리는 눈보라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왕관장의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해 간 이튿날 오전, 적들은 지뢰를 밟고 늘어진 죽음들을 동굴 밖에 남겨둔 채 미친 개처럼 마을로 쓸어 들어왔다. 삽시에 왕관장은 발칵 뒤집혀 본래 모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놈들이 하는 잡돌이를 보자 이젠 다 됐구나 하고 생각했다. 집집마다 말뚝과 큰 돌덩이로 문을 뻗쳐놓고 온 집안 식구가 한 곳에 몰켜 부들부들 떨었다. 넷째 할아버지네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병은 어느새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시켜 통나무로 문을 고이게 하고 자기는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르는 큰 힘으로 물통을 올려두던 50킬로 남짓한 큰 돌을 번쩍 들어 통나무 한끝에다 짓눌러 놓았다. 이제는 가정 규범이고 뭐고 하는 걸 따질 체면이 없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고 제단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동안 실이 지나도록 무슨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며느리를 아랫방에 돌려보내고 아들 주준은 밖에 내보내서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주준은 문을 나서자 바람으로 외놈들과 맞다들었다. 외놈 두 명이 다짜고짜 그를 치고 팍과하며 끌어가 버리고 다른 서너 명의 외놈은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붉은 줄이 있는 철갑모를 쓴 외놈들은 퉁방울 같은 누나를 불아리며 온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발광을 부리기 시작했다. 쌀 뒤주가 날창에 찔리어 콩알이 땅바닥에 와르륵 쏟아졌다. 총탁에 가마가 박살나버렸다. 낡은 문을 발길로 잡으시고 누대기와 손뭉치들을 와락와락 끌어냈다. 그러나 빼앗을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넷째 할아버지는 땅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싹싹 비볐다. 외놈들은 로인을 보며 흐하하 냉소를 짓더니 징박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걷어찼다. 갑자기 아랫방에서 여자의 째지는 듯한 울부짖음이 처참하게 들려왔다. 넷째 할아버지는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외놈의 총탁에 맞고 꼬꾸러졌다. 그는 다시 기어 일어나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또 한 대 얻어맞고 총창에 찔리어 더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쓰러졌다. 중상 입은 쇠약한 몸에서 세찬 경련이 일어났다. 아랫방에 째지는 듯한 울부짖음은 점차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변하더니 후에는 아예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서너 명의 외놈들이 징그럽게 하하 웃으며 아랫방에서 걸어나왔다. 놈들은 구두발로 검붉은 핏덩어리를 밟고 지나갔다. 얼룩얼룩한 발자국은 뿌드득뿌드득 눈 밟는 서류와 함께 점점 먼 곳으로 찍혀나갔다. 무릇 이 구두발에 짓밟힌 모든 곳에는 비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옥진이와 왕죽 아내는 이전에 살던 집으로 옮겨와 다시 주인 행세를 하였다. 외놈 한 무리가 제멋대로 날치며 대문으로 우르르 쓸어 들어왔다. 옥진이는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쩔쩔매며 창왕이 천정 위에 기어올라가 몸을 옹성거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외놈들은 쿵당거리며 여기저기 뒤지고 서로 빼앗을 내기를 하느라고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놈들은 하나둘 물러갔다. 대가리가 말라빠진 무처럼 생긴 외놈은 품에 큰 꾸레미를 안고서도 성차지 않아 또 안으로 들어가며 뒤졌다. 그는 왕죽 아내 방문 앞에 와서 꽥꽥 소리쳤다. 너무 놀라 혼이 다 빠져버린 왕죽 아내는 빗장을 지르고 구두루에서 벌벌 떨며 꼼짝 못하고 있었다. 외놈은 발길과 총탁으로 퉁탕거리며 문을 들부셨다. 이윽고 문 빗장이 우지직 끊어지며 문이 삐걱 열렸다. 악에 받친 외놈은 사납게 뛰어들어 총칼을 축혀들었다. 총칼은 공중에서 멎었다. 그놈은 놀라 쓰러진 채색씨를 보자 으아하고 노털 웃음을 터뜨리며 총을 내던지고 구두루에 뛰어올랐다. 바로 이때 뜰하게 들어선 괴력군 분대장 왕죽이 말에서 뛰어내려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제 아내를 깔고 있는 외놈을 보자 그만 눈에 불이 일어 대뜸 뛰어들며 권총으로 외놈의 머리를 힘껏 짓조았다. 하얀 뇌골이 왕죽과 그의 아내 몸에 뿌리웠다. 예놈은 썩은 통나무처럼 구두루에 굴러 떨어졌다. 왕죽이 숨도 돌리기 전에 곽건보가 집안에 들어섰다. 그는 대뜸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권총으로 왕죽을 겨누었다.
4: 좋다, 분대사. 네가 한 짓이지. 꼼짝 말고 손들어. 나와 같이 대대장한테로 가자구나.
0: 왕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가까스로 웃음을 짜내었다.
5: 곽경, 우리 형제간에
4: 두수장 마라.
0: 곽건보는 낯색을 흐리며 웃줄에서 말을 이었다.
4: 오늘 겁이 나니 너도 형님이라는구나. 평소에 위풍은 다 어디 갔어? 안 돼. 어? 얼굴을 봐줄 수 없다. 가자. 머리가 몇 개나 있기에 일본군을 죽였다.
0: 왕죽은 더욱 황급해 나서 애걸하였다.
5: 곽본대상, 내가 빌게. 돌아간 아버지 낯을 봐서라도 날 용서해주게. 자네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네. 자네 무엇이든지 요구하게.

0: 자네, 잠깐 먼저 나가있게.
1: 곽건부는 웃는 듯 마는 듯한 눈길로 이미 정신을 차린 왕족 아내를 힐끔거렸다. 곽건보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왕족은 가슴속에 수치와 분노가 뒤엉켜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불이 나게 권총을 뽑아들고 이를 뿌드득 갈았다.
2: 곽건보! 돼지 욕심은 작작 뿌리라! 이 왕족 앞에서 그 따위 짓을 하려고? 어림도 없다! 자, 목을 따르거든 내게 하나 있으니 어디 가져가 와라!
1: 곽건보는 왓들 놀라 어정쩡해졌다. 그는 인차 총을 걷어놓고 희죽거리며 사죄하였다.
0: 아, 왕대사, 성내지 마. 난 당신과 가서 우스개를 했을 뿐이야. 우리 형제들 간에 됐어. 어서 이놈의 시체를 잘 치워. 내가 밖에 나가 살펴주겠어.
1: 말을 끝내자 곽건보는 청청히 나가버렸다. 왕죽은 흠칫 놀랐다. 그는 곽건보가 꼬아 바치러 가지나 않는가 하여 급히 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동생 옥진이가 불쑥 나타났다. 옥진이는 얼굴과 몸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썼다. 그는 옆방 천정 위에 숨어 있다가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기어 내려오는 길이었다. 옥진은 부르짖으며 달려와 왕간지가 준 쪽지를 왕죽에게 넘겨주었다.
3: 오빠, 아저씨가 말하는데 부촌장 치즈가 동상황토굴에 숨었대요.

드라마 숨바귀꽃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꽃내음에 자연이 눈부시게 빛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연녹색으로 단장되고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잔잔한 꽃잎마다 방울방울 그리움이 맺히니 젊은 청춘들의 가슴마다에서 환성과 환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부신 5월엔 청춘들의 희망과 사랑을 꽃구름에 싣고 젊음의 6월로 줄기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춘의 생기로 사람치는 6월에 더욱 활기차고 알찬 꿈을 이뤄가길 바라면서 노래 기타는 내 청춘을 보내드립니다.

청춘 시절의 순수한 감성이 포근히 잠겨든 그 시절의 노래 선풍구 파는 총각이었습니다. 청춘 시절에는 숲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도 사랑스럽고 날아가는 새들도 잡을 듯이 마음만은 항상 저 하늘의 구름처럼 두둥실 떠있다고 했습니다. 연양성 단동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미영 씨는 새로운 곳 좋은 직장에서 마음씨 고운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초부터 비상시기를 겪으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응원해주고 싶다면서 노래 너랑 나랑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인생은 어차피 흐르고 청춘도 마냥 흘러갑니다. 짧은 인생 매일매일을 보람차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호국 씨는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때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묵묵히 뒷받침해준 아내와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소품 가족 나들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 좋다 좋다. 야~ 왜 얘야? 뭐 사람 이리 많니? 야~
2: 대박.
1: 야야야야. 누구야? 우리 영철이 엄마네도 왔구나. 아이 잠수서. 우리 뭐 천천히. 야 우리 여기서 먹지 뭐. 아 좋다. 야 경치 좋구나. 야야야야. 너 혼자 찍지 말고 오라 가족 사진 찍자. 우리 오라 빨리 오라 가족 사진 찍자.
2: 야 정말
1: 자
2: 아, 빨리 오셔.
1: 하나 둘 잠깐.
2: 예? 어제
1: 엄마 어디 갔니?
2: 예?
1: 야 엄마 어디 가?
2: 엄마
1: 여보.
2: 야 너 어디 가 엄마는?
1: 야 엄마 어디 가?
2: 엄마
1: 아하 엄마! 그거야. 야!
2: 에?
1: 아까 휴게소에서 니하고 엄마 화장실 갔다 했지?
2: 아이 갔지! 걔 난 먼저 보고 나왔지! 그리고 차로 탔지!
1: 그럼 난 떠났지!
2: 예?
1: 엄마 나 이거 지나?
2: 어,
1: 야 엄마를 두고 왔지?
2: 두고 왔어 너진가?
1: 야 정말야! 좀 좋아서 재밌게 놀자 했더니 가자 또
2: 이거 가지고?
1: 아이 빨리 가자!
3: 여보!
1: 괜히 또 엄마한테 박살 맞겠다.
2: 아빠
3: 기다려줘. 여보! 지민아!
1: 어디 무슨 소리 나세?
2: 예.
3: 여보!
1: 저기야.
2: 엄마, 아빠 좀 무슨 소린가?
1: 야. 여러분, 빨리 도망갔어. 멧돼지 나왔구만, 멧돼지!
2: 멧돼지!
1: 삼진수이다!
2: 삼진!
1: 야.
3: 여보!
1: 야.
2: 아빠.
3: 이게 나오라!
2: 멧돼지인 게 아니라 엄마인데.
3: 멧돼지! 이거 오늘 싹 확 어째 나래, 오늘 싹.
1: 어째.
3: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두고. 예? 아유 화장실에서 나온 게 자생하고 출발하더구나.
1: 나
3: 어째 나도 아이다 그런지 차속도 더 빨라 보일때다.
2: 아 우리도 용 가볍지요.
1: 빨라 보이더라.
3: 어째
1: 아니 나 쟤 탔는 거 했지. 오랜만에 놀라 나오니까 나도 흥분돼가지고 빨리 가는 거야.
3: 어째 흥분됐던 바에 하늘나라를 한번 가보겠습니까?
1: 왜 무슨 그런 말을. 야 저 거기서 따라와제. 어 이따 한번 봐라. 어... 야.
3: 아 됐습니다. 먹여봐 죽겠다. 아 그거 다른 게 더 배고프다. 빨리 준비나 하셔. 이제까지 준비하여 뭐 했을까?
1: 아 알았어.
2: 안녕.
1: 야 지민아.
2: 예 어제
1: 이거 와 준비해라. 아이고야.
2: 아야 엄마 아빠 보고 해라 지금 쇼.
1: 야 아빠도 야 지금 오늘날 지금 차를 먹고 먹여봐 죽겠다. 빨리 이거 해라.
3: 어 경치 좋다 야.
2: 와 완전 아이고. 대박.
1: 야
3: 자 걷긴 걷다.
1: 야 이게
3: 아우 먹였다 야.
1: 빨리 준비해라 돼. 뭐 하래 준비해라 돼.
2: 야 엄마 아빠 보고 해라 주무소. 맨날 내가만 쓰였냐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진 찍는 게 아이버니까.
1: 빨리 쳐. 빨리.
3: 어째 아까 소리치니까.
1: 아 해라 그래.
3: 빨리 준비나 하셔.
1: 하면 되지 무슨.
3: 저 아까 자꾸 소리나 치면서 빨리 하셔. 보겠다.
2: 예?
3: 우리 저 경치 좋은데 사진을 한 장 찍.
2: 예 빨리 오셔 엄마. 완전 숙인다.
1: 에이 뭐라.
3: 사진 찍. 기다려라.
2: 엄마. 좀 더 옆으로 오셔.
3: 어?
2: 좀 더 옆으로.
3: 옆으로?
2: 좀 더. 엄마.
3: 어째?
2: 핸드폰 버리기셔.
3: 어째?
2: 화면 작아서 다 아이 나오세.
3: 그렇지.
2: 예.
3: 핸드폰 화면이 작은 게지 내 큰 게 아니지.
2: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면 딱 봐도 작대.
1: 아이고야.
3: 재부려라.
2: 알았어.
1: 야 너도 정말 우둔하다. 그 조그만 화면에 너네 얼굴이 어떻게 다 나오니? 집에 댄스를 가져와 봐. 그게 다 나오겠는가. 아이고 절반이 나오면 딱세지.
3: 내 요즘에 여보를 좀 너무 방송했지? 어쩌죠 미강진이 아까?
1: 너는
3: 됐습니다. 이와 사진 다 찍으셔 빨리.
1: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준비하는
3: 확 또 멜다 또
2: 아 빨리 오셔
1: 아 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가자 가자
3: 빨리 찍이 나셔 찍을 줄 알지
1: 에 자
3: 좀 잘 보면 찍으셔 약하게 소리
1: 걔가 독사지지
3: 독사지라 아니 내 몸에 딸이 같이 찍 딸
2: 어? 네 여기 있습니다
3: 왜 야 너는 자꾸 네. 약하다며 해가지고 엄마 뒤에 자꾸 서니 앞에 서라 그래서 제일 작게 나오자고
2: 알았어 그러면
3: 빨리 앞에 가서
1: 빨리 그래 빨리
2: 이렇게 앞에 응.
1: 아 쟤 좀 뒤로 가 아이보요
3: 예?
1: 뒤로
3: 뒤로?
1: 뒤로 뒤로
2: 아빠 나는 더?
1: 난 너는 가만히 있고
2: 아, 예.
1: 쏙 쏙 더 뒤로 가 야 배밖에 안 나온다는데 빨리 더 뒤로
2: 야 아빠 빨리 어?
1: 쏙 쏙 쏙 쏙 더 뒤로
3: 야! 야!
1: 야! 야!
2: 엄마! 엄마!
1: 어쩌.
2: 아 떨어질 뻔했잖아. 어,
3: 날 죽이자고.
1: 아니 나 뒤에 낭 떨어진 건
3: 뭐? 낭 떨어지, 난 낭 떨어지. 날 오늘 딱 죽이자고 작정했다, 작정했어, 그죠?
1: 아니 몰랐지, 내서.
3: 사건을 줄아 기분 상해서 원래 사진 하나 찍을 줄 모르니까, 그죠? 뭐 시킨 자 어째나 할래요?
2: 그러니까.
3: 됐습니다, 빨리 준비나셔.
2: 엄마.
3: 어째?
2: 손질.
1: 아, 잠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3: 아 참.
2: 알았어.
3: 아유 기다려라
2: 어, 엄마 또 이럴 때 딱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빨리 앉으시오
3: 너무 짜르다
2: 어이야
3: 어이야 쌍 마사지
1: 아유 쌍 마사지 쌍 마사지
3: 그 빨리 아침에 쌍 거나 빨리 준비하셔 보이셔
1: 아 하나 보다 아침에 내가 그저 아침 신상 그저 싹 쓸었다는데 그저
2: 아 진짜?
1: 요 고치 록색 신품이야 여기
2: 내 제일 좋아하는 게인데
1: 그래 요거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 어이를 봐라 요거 어 요거 어
2: 아이요
1: 달아요
2: 단가
1: 달아요
2: 어머
3: 싫다 맨풀채야
1: 이 상추를 봐 이거 얼마 큰가 에 너네 엄마 얼굴만 하다
2: 야 엄마 얼굴만
1: 나 아우
3: 맨풀채밖에 안
1: 요즘에 그저 이렇게 록색을 해야 돼요
2: 아빠
1: 아 중요한 거는 여기만 있지. 우리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2: 와! 삼겹살!
1: 에이, 그래서 또 와서.
3: 야, 근데 고기 하나 있다.
1: 에이, 기름 났다.
3: 그, 끝인가?
1: 어. 어째?
3: 하나 딱 쌌습니까?
1: 어. 거기서 제일 큰 걸로 달래지.
2: 아빠, 어? 한 낸가?
1: 어.
3: 어떻게 하나만 딱 살까? 야, 그저 뭐 시키면 언제 한 번쯤에? 할 데 없다, 할 데 없어. 에? 내 동물을 몇 때마다 어떻게 해줄까? 에? 나는 동물을 위해서 몇 때마다 적어도 이 체스타인 꼭 해주잖까? 동물은 뭐니까, 그저 여보 네. 딸랑 싸우고.
2: 아, 엄마. 아, 내가 잘못 들었는가? 아, 이제 뭐랄까?
3: 내 너네 아빠를 위해서 내 때마다 그저 이 체스탄 딱딱 그저 상차림을 해주지
2: 이 체스탄?
1: 아, 이 체스탄 왜 채소 하나에 작물이 많이 되겠구나
2: 내 말이
1: 아이고 돼지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먹냐
2: 아 웃기겠다
3: 지금 그게 중요한가? 예? 동물은 뭐 어째 한 번씩 제대로 할 때 어느 때였을까? 예?
2: 엄마 이거 엄마 다 잡수셔. 난 엄마 위해서 오늘도 고기 뗐습니다.
1: 어 그렇지. 나도 또 원래 뭐 돼지고기를 아예 먹는 게.
2: 응. 야 엄마 아빠 이거 그저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게인데 어떤 때는 용. 야 정말 엄마도야.
3: 야를 봐라.
2: 예.
3: 야 이 고기를 야 내 혼자 다 먹고 되겠니?
2: 이렇지 무슨.
1: 이렇지.
2: 네.
1: 혼자 다 먹어.
3: 혼자 다 먹어 되겠지.
1: 뭐. 그럼.
3: 그렇다고. 자 그럼 준비해봅시다
2: 예 해봅시다 해봅시다
3: 자 불을 켠다
2: 예
3: 됐다 됐습니까? 됐다 고기를 넣고
1: 야 무슨 고기를
2: 고기
3: 음악
1: 딴딴딴딴딴딴딴
3: 자
2: 야 여 소리
3: 지금 시간이 기다려 잠시 남아 요 고기 굽는 소리를 들어보자 치치치치 이게다
2: 예.
3: 자 집게
2: 어 집게 엄마 집게
3: 강희!
2: 어, 강희!
1: 집중해라,
2: 집중해라. 집중해, 집중, 딱 집중.
3: 지금이다, 불어놔, 차라리. 불어, 아, 또.
2: 엄마, 더?
1: 끄지 말고.
3: 됐다, 됐다. 아, 됐다. 딱 좋다, 됐다.
2: 딱 좋습니다.
3: 불어라, 손.
2: 아, 예.
3: 지금이다, 딱 여기다. 보배다.
2: 예.
3: 이 삼겹살은 말이지. 70%의 노력과
2: 예.
3: 20%의 신선한 재료에 네. 10%의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100%의 요 맛을 낼 수 있단다.
1: 아.
3: 얼마나요?
2: 예. 엄마.
3: 한번 냄새라도 맡아봐라.
1: 아이고.
3: 어떠야?
2: 아, 죽인다.
3: 자, 그럼 이제 시식해봅니다. 하, 자, 아.
2: 엄마, 어떻습니까?
3: 치미나.
2: 예, 살살 녹지?
3: 야, 어째 입에 들어오기 전에도 벌써 너가 없어졌다, 야.
2: 그 정도인가?
1: 이야. 살살 녹는다. 살살 녹는다. 대시들이 입안에서 귀엽대요. 이 맛이구나. 자, 저기 왜 내리고서 했니?
3: 내고!

0: 내 먹었어?
1: 네 먹었다, 네 먹었다.
2: 아빠 그 고기 먹으면 어찌까?
1: 어쩐다. 그 어떻게 굽은 고기라고?
0: 내 먹기지 밥 먹은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내 입이 나갔다. 내 본능적으로
1: 싹다 주셔. 그 어떻게 굽은 고기라고 소리?
0: 정말 그 사람 같더가는데 그 사람 고기 갖고 정말 복잡하냐 한다지. 에이.
1: 이제 뭐 이랬습니까? 그 사람 고기.
2: 오야 엄마 봐. 이 고기 탄다. 고기 탄다.
1: 불나잖아. 이 고기는 70%의 노력과 20%의 신세.
0: 아 다이소 아이 먹으면 되지? 아이 먹으면 되지? 정말 창피하네 아니 정말 저게.
2: 흥! 야 엄마 이제는 얘 오야 이 무슨 얘야. 엄마 너무 했습니다 그 사람 고기 때문에.
0: 그렇지.
2: 엄마 빨리 가서 아빠를 올리셔.
1: 내 무슨 올리겠니? 됐다.
2: 왈라 엄마 어쩌... 이래다 아버지 또 운전하고 우리도 두고 간다.
1: 또 내 따라가야 되니?
2: 당연하지. 빨리 가 올리셔.
1: 지금 이거는 절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가는 게다.
2: 그러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문에 내 때문에
1: 네 때문에 간다.
2: 예, 빨리 가 올리셔.
1: 이렇게 와라.
2: 엄마 예. 아우야 이 엄마 절로 일어나는 게 낫지?
1: 그렇게 나 됐다 몰라.
2: 아우야 아우야야 빨리 가셔. 빨리 올리셔. 야 정말
1: 여보. 여보.
0: 아이고 속이 어쩌래.
1: 우리 여보 삐지면 내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0: 왜
1: 아파.
0: 아이 뛰지마. 지지 일어난다. 뛰지마.
1: 그래 그 불렀습니까?
0: 아야 불렀어.
1: 우리 여보 불렀지.
0: 아이 불렀어. 아야 자꾸 이래 흔들지 마. 또 배고파진다.
1: 아, 그래도
0: 불렀어. 불렀어.
1: 불렀지.
0: 불렀어.
2: 엄마 아빠 봐. 저기 보셔.
1: 어제.
2: 오늘은 무슨 날인가?
0: 어제.
1: 오늘 날이다.
2: 무슨 날인가?
1: 너 내 아빠 명자리를 알아보는 날.
0: 자이.
2: 아이 그게 아니라 저기 좀 보셔.
1: 어디야?
2: 와 진해마늘 불꽃이 팍팍 튀는 게 무슨 축제를 하제?
1: 엄마야 뽀뱃딸.
2: 예.
1: 저 불에다가 삼겹살을 굽으면 얼마나 맛있겠니?
2: 진짜?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걷어 빨리 걷어! 여러분 어제? 빨리 도망가 없어!
2: 어제?
0: 산불이다 산불이!
1: 어제?
2: 산불이?
0: 빨리 걷어!
1: 야야 빨리 걷어!
0: 지민아!
2: 예!
0: 빨리 신고해라 신고!
2: 신고! 알았습니다.
1: 야이 빨리 걷어!
0: 야 저 보나마나 똥둥이!
1: 쌍둥이 이대로 쌍둥이!
0: 산불 왔다 고기 굽어 먹다가
2: 아 여기 왜
0: 어? 불 제대로 안 끄기 때문에 저 불이 났다.
1: 야이 불도 우리 불도 걸어서 안 돼.
2: 아 예! 여기 위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 야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니?
0: 아 빨리 비 없어! 빨리 비 없어!
1: 야
0: 정말! 아 잘 먹고 잘 놓으면 끝이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마무리를!
1: 아 여보도 거기서 자꾸 말 말고 빨리 와 치우셔!
0: 야 그거 혼자 못 들어서! 아 빨리 비 없어! 빨리 비 없어! 거기서 쓰레기랑 다 치우고 좀!
1: 야 그거야! 말해야 됩니다! 그 펜수 깨!
0: 아이!
1: 빨리 가자!
0: 왜?

이맘때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라일라크 그 향기에 도취되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이를 탓하기도 하고 세월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남은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높은 언덕이라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춘시에 거주하는 정려금 어머니는 실록이 부르러 가는 산과들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빛 찬란한 여름에는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 뵈린다면서 그동안 주위 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지금 이대로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걷는 길이지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옥화 씨는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봄부터 휴식 시기를 가지게 되면서 지금은 몸도 마음도 충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 더 벅찬 나날들을 맞이하는다면서 신명나는 노래 청도시 한바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열정으로 패기로 차림치기에 청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계절의 향기가 몸속에 파고들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열심히 달린다면 인생은 마냥 청춘이고 봄날일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꽃구름이 활짝 피어난 6월에 청춘으로 차림치는 무지개 인생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 후 블로그와 사이트 변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쇼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지나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운이 좋은 날에는 길도 잘 보인다라는 속담은 인생에서 운이 따라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길이 열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에게 행운이나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호였고 매일 일찍 일어나 땀을 흘려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도 적고 많은 수확을 얻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장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무리의 도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적들은 장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호는 싸울 힘도 없었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도적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적들은 폭우로 인해 시야가 흐려져 장호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호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찾아 급히 도망쳤습니다. 도적들은 계속 비에 맞으며 추적을 시도했지만 장호는 숲속으로 숨을 수 있었고 결국 도적들은 길을 잃고 그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장호는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그날의 사건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도적을 피해 도망치면서 운이 좋은 날에는 길도 잘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그는 당시 아무런 준비 없이 도망쳤지만 운 좋게 폭우가 쏟아져 도적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그는 그 덕분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속담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담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운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0: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이 좋은 날에는 마치 길이 보이는 것처럼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장호가 도적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여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운이 따라준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일이 풀린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운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를 잡는 길임을 이 속담은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운이 좋은 날에는 길도 잘 보인다는 말은 운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장호의 경우처럼 그는 도적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폭우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운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운은 때로 예고 없이 또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준비시켜 놓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이 속담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이 좋을 때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만 그 운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장호의 경우 도적을 만난 것도 불운이었지만 그 불운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만큼 어려운 날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속담은 행운이 언제나 지속되지 않으므로 운이 좋은 날에는 겸손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되 나쁜 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운이 좋은 날에는 길도 잘 보인다는 속담은 운이 따라주면 일이 잘 풀리고 기회가 쉽게 찾아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그저 행운에만 의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며 운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하므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인생에서 좋은 날뿐만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 속담은 알려줍니다. 운이 따른다고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은 더욱 넓어지고 기회는 더욱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조용한 새벽 책상 위로 불이 켜지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도 누군가는 끝까지 문제집을 넘기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이어져 온 노력과 긴장 그리고 마음속 작은 불안까지 함께 안고 지나가는 시기인데요.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중요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이야기,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건강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대부분 공부 자체에 모든 집중이 쏠리게 됩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할 것 같고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늘려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기계처럼 계속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중력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피로감이 하루 전체 컨디션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무리한 공부 방법보다 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긴장감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해도 참고 식사를 대충 넘기고 잠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계속 버티는 생활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집중이 안 되거나 머리가 무겁고 쉽게 지치는 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정신력 부족이 아니라 몸이 피로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입시 시기에는 생활 리듬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조급한 마음에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무리하게 공부 시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잠을 줄이거나 밤을 새우는 생활이 반복되면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는 깨어있는 것 같아도 집중력은 떨어지고 기억도 쉽게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리듬 속에서 몸이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긴 시간 공부를 이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부분 중 하나가 식사 습관입니다. 긴장되다 보면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공부 흐름이 끊길까봐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결국 먹는 것으로 힘을 유지합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만 반복해서 먹게 되면 속이 불편해지고 몸 전체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일수록 특별한 보양식보다 평소 몸에 익숙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 계속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찾는 학생들이 많지만 순간적으로 잠이 깨는 느낌은 들 수 있어도 몸의 피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때문에 컨디션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일수록 몸을 억지로 깨우는 방식보다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습관이 더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운동이나 가벼운 움직임까지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만 하게 되면 몸이 쉽게 굳고 피로감도 훨씬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몸을 움직여주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오히려 긴장된 몸을 풀어주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걷거나 몸을 펴주는 정도만으로도 몸의 답답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 시기에는 마음의 긴장도 몸 건강과 깊게 연결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쉬는 시간조차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긴장은 몸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일수록 스스로를 너무 압박하기보다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시험 직전이 되면 새로운 공부 방법이나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공부 패턴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생활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몸은 익숙한 흐름 속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것을 억지로 더하기보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좋은 습관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수험생들의 하루는 점점 더 조용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조금만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조차 뒤로 미루게 되는데요.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일수록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오래 버티는 힘보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관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휴식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불안하게 느낍니다. 잠깐이라도 책을 덮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계속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몸은 긴장 상태가 오래 이어질수록 점점 더 쉽게 지쳐갑니다. 머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피로를 견디고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같은 내용을 읽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잠 부족은 수험생 건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이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버틸 만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계속 부족해지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평소보다 실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무조건 잠을 줄이는 방식보다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정적으로 쉬어야 머리도 다시 집중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입시 기간에는 식사 습관도 쉽게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긴장되다 보면 입맛이 떨어지고 공부 흐름을 끊기 싫어서 식사를 급하게 해결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간단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은 결국 먹는 것으로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게 되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반복해서 마시는 학생들이 많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드는 느낌이 있을 뿐 몸의 피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려 긴장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일수록 몸을 억지로 깨우는 방식보다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생활 흐름이 더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공부를 하다 보면 몸의 피로도 점점 쌓이게 됩니다. 어깨가 굳고 목이 뻐근해지거나 허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집중력 역시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마음 건강 역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수험생들은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험이 모든 걸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그러면 몸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일수록 마음을 완전히 몰아붙이기보다 잠깐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시험 직전에는 갑자기 새로운 공부법이나 생활 습관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듣고 무리하게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갑자기 공부 시간을 크게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몸은 익숙한 흐름 안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것을 억지로 더하기보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건강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공부와 긴장 속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자신의 몸 상태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생활습관이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수험생들은 조급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더 공부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쉬는 시간조차 편하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질수록 점점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특히 불안감이 오래 쌓이면 몸도 자연스럽게 굳어가고 머릿속은 쉬지 못한 채 계속 피로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일수록 무조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직전에는 생활 리듬을 갑자기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밤을 새우거나 평소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면 시험 시간에 맞춰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익숙한 흐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험 전날이 되면 긴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내일 잘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억지로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갖기보다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기보다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을 완벽하게 자야 한다는 부담감 자체가 오히려 더 긴장을 키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음식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보다는 평소 몸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식사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 때문에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이유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반복해서 먹게 되면 몸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당일을 앞두고는 몸에 갑자기 새로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시기일수록 몸은 특별함보다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몸이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작은 몸 상태 변화에도 크게 불안해지고 걱정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건강 관리는 중요하지만 지나친 걱정 역시 몸과 마음을 더 긴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되 스스로를 너무 겁주거나 불안하게 몰아가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몸은 마음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험생 시기에는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이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보이고 더 해야 할 것만 계속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긴 시간을 버텨온 것 자체가 이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쌓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결과에 대한 압박 속에서 그런 자신의 노력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중요한 시기일수록 스스로를 너무 몰아서기보다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는 말을 한 번쯤 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당일에는 긴장 때문에 평소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긴장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흔들림이 생겼다고 해서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긴장이 느껴질 때일수록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고 문제 하나에 집중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결과가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와 노력은 시험 결과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을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오래 버티기 어려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 시험 건강 주의사항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늦은 밤까지 묵묵히 책상 앞을 지키고 있을 많은 수험생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긴장되는 순간일수록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이어온 노력들이 편안한 마음과 안정된 컨디션 속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매년 이때면 북방의 여러 지역은 버들개지가 날리는 계절에 진입합니다. 온 하늘에 흩날리는 하얀 솜털은 겉보기에는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코를 간지럽히고 눈을 충혈시키며 재채기를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네, 그럼 버들개지란 무엇일까요?

네, 흰색 솜털은 본질적으로 보드나무 암나무의 씨앗과 붙어있는 솜털로서 꽃도 아니고 이른바 흰털도 아닙니다. 네, 백악나무와 보드나무는 암나무에서만 솜털이 날립니다. 봄철 수분 후 암나무는 열매를 맺고 성숙 후 갈라지며 솜털이 씨앗과 함께 바람을 타고 흩어집니다. 네, 그럼 왜 다 베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네, 버드나무를 베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성장이 빠르고 그늘이 크며 탄소 고정력이 강하고 비용이 저렴한 등 두드러진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도시 녹화 자원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네, 보드나무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주력군이 되었으며 여름이 되면 보행자들에게 풍부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각 지역에서는 단순히 벌목하는 대신 숯그루로 교체하고 접목하며 꽃 억제제를 살포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날리는 솜털의 총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지고 허리와 등이 더 이상 걷지 않아지는 등 네, 나이가 들면 몸도 늙어가면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노화 신호가 있는데 바로 혀의 변화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이런 세 가지 표현은 노화의 표징입니다. 네, 첫 번째 표현은 미각이 퇴화되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습관적으로 요리에 소금을 한 스푼 더 넣는 것, 이는 단순히 맛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노화에 대한 신체 본능적인 투쟁입니다. 네, 60세 이상 노인은 소금에 대한 인식 역지가 젊은이보다 2.2배 높은데 이는 젊은이와 동일한 미각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미각 세포의 비가역적 감소가 있습니다. 네, 신생아는 약 만 개의 미각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숫자가 3천 개 이하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표현은 입이 마르고 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타액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 이는 미각 건강의 핵심 수호자입니다. 네, 성인은 매일 1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분비하는데 아밀라아제, 리서자임 등 물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는 또 구강 건강의 천연 장벽입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타액 분비량이 30% 감소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충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노화 표징은 바로 식욕이 감퇴하고 입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군침을 돌게 했던 요리가 맛이 없어지고 신선한 과일을 먹어도 기억 속의 달콤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늙으면 감칠맛에 대한 인지 능력이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감칠맛은 식욕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네,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손에 투명한 작은 수퍼가 생깁니다. 네, 아프지는 않지만 인생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간지럽고 긁다가 생채기가 생기면 또 안에 약간의 액체가 흘러나오기까지 하는데 네, 이런 간지럽고 못생긴 수퍼가 바로 한포증입니다. 네, 한포증은 주로 손가락 옆면, 손바닥, 손가락 끝 피부에 발생하며 대부분 쌀알 크기입니다. 일부는 피부 옆면에 생기고 또 일부는 피부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발병은 계절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름에 가장 뚜렷하고 겨울에 자연 치유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포증은 손에 무좀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집을 터뜨리면 피부가 손상되고 상처가 자주 여러 가지 물건에 닿아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포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네, 한포증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포증은 청장년층에 흔히 볼 수 있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이 걸리며 노인들에게서 한포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네, 한포증의 원인은 불분명하며 현재 피부 습진 조사 반응으로 간주됩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습진과 같은 과민증으로서 수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땀샘 도관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한포증이 생기면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한포증은 자가제한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약 보름 정도면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네, 장기간 반복해서 치유되지 않거나 감염 후 골문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손에 홍반과 구진이 나타나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연고, 칼시노인 억제제 연고, 예를 들어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크림, 타크모스 연고 등을 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려워서 참기 어려울 때 절대 긁거나 물집을 짜지 말아야 합니다. 네, 로감석을 사용하여 물집을 수렴할 수 있지만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조절하기 어렵고 발진 부위가 점차 증가하여 상처가 짓무르는 경우에는 로라타딘 정제, 시티리진 정제 등과 같은 경구항히스타민제 치료를 권장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두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투족의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족은 그 명절이 많습니다. 주요 명절로는 음력 정월 14일경에 뜨는 운영사 관경회, 음력 2월 2일 위원진 뢰대회, 6월 11일에 단마희회, 6월 13일과 29일에 송번사와 투훈촌 소년회, 7월 23일부터 9월까지 열리는 민화 삼천 지역의 나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둔과 뢰대회, 단마희회가 민족 특색이 가장 다분합니다. 먼저 나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둔은 민화현 투족들이 풍성한 수확을 경축하는 명절입니다. 나둔 카니발이 음력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7월회라고도 불립니다. 나둔은 여러 마을을 주최로 하는 단체 행사입니다. 여름철 보리 타작이 끝날 때부터 시작해 가을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집니다. 때문에 세계 최장 카니발로도 불립니다. 나두는 한 마을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마을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을이 주인이어 다른 마을이 손님 역을 맡아서 두 마을 남성 촌민들이 길게 열을 지어 각가지 채색 깃발을 들고 북을 두드리며 보리마당에 들어서면 나둔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회수문은 4, 50명 심지어 100여 명이 참가한 대형 단체 무용으로 무용수들이 나이 순에 따라서 열을 짓습니다. 긴 가운을 걸치고 손에 부채를 든 노인들이 무용대회에 가장 앞장에 서는데요. 이들은 통상 나둔의 조직자와 나둔 무용의 전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손에 여러 가지 채색 깃발을 든 젊은이들과 버듯나무 가지를 든 아이들이 차례로 따릅니다. 이들의 무용 동작은 복잡하지 않으나 스텝이 일치하며 거기에 북소리까지 어울려 아주 보기 좋고 흥겨운 분위기로 잔음칩니다. 또한 춤을 춤과 함께 주인 측이 큰 사발에 술을 가득 담아서 회수들에게 권합니다. 이처럼 술로 흥을 돋우니 경사스럽고 즐거운 분위기도 한결 무르익습니다. 흥겨운 분위기로 넘치는 나둔 기간은 친지나 이웃간 서로 나들이를 하는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둔 기간에는 여러 가지 제사 행사도 진행하고 명절 음식도 장만합니다. 이어서 뢰대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술 경연의 무대를 선보이는 데서 유래된 뢰대희는 뢰대회라고도 불립니다. 주로는 청해 호조 일대에서 유행합니다. 투족은 해마다 음력 2월 초 이튿날에 뢰대회를 개최하는 전통 풍습이 있습니다. 사료의 기재에 따르면 송나라 이전의 위원진 일대에는 낙술투, 즉 투족의 언어로는 산림지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때부터 목마영이라 개명한 이곳은 군사 요충지로서 곳곳에서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무술 경연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이를 뢰대회라고 이름했습니다. 뢰대회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원래 무대에 올라가 무술을 겨루던 행사에서 지금은 극공연과 화을이라는 산노래를 열창하는 민간 군중 행사로 탈바꿈했습니다. 매번 뢰대회 기간이면 사방 수심리의 투족들이 모여와 극을 선보이거나 화를 부르며 또 안소문을 추거나 경마, 씨름, 무술 경연 등을 펼치고 물건을 사고 팝니다. 위원진의 2월 2 뢰대회는 투족의 민간 예술과 전통 스포츠 경기 종목을 완전하게 보존한 민속 행사이자 호조 지역 투족의 풍토 인정과 특산물, 생활, 생산 방식, 종교 신앙을 요해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간 현대 경제 문화의 충격으로 뢰대회는 점차 현대 상품 교육 시장으로 변해서 기존의 문화적 내용과 형식이 날로 줄게 되어서 그 보호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어서 단마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호조의 단마향, 단마초는 해마다 음력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청묘곡을 부릅니다. 인근의 군중들이 단마향의 청묘곡을 구경하러 온다 해서 단마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마희는 전반 호조 동부 지역에서 아주 성행하며 투적의 군중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남녀노소 삼삼오오대를 지어서 단마향에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길이길이 잔디밭 또는 시냇가 숲속에 모여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사를 담론하곤 합니다. 특히 민요 가수들은 화어를 불러서 아름다운 노래, 행복한 생활에 대한 동경을 담곤 합니다. 투족의 처녀 총각들은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신구로 알씀드려 단장한 뒤 단마희 행사에 참가해서 연인을 찾습니다. 단마희 기간에는 또 청묘를 보호하기 위한 마을 규약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어서 투족의 관경회를 알아봅니다. 관경회는 운영사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기원법회라고 합니다. 운영사는 투족 지역의 최대의 장전불교 황모파 사찰로 과거에는 궈룽관바로 불렀습니다. 운영사는 해마다 음력 정월 열 나흔 날과 6월 초 여드레 초 아흐레에 걸쳐 두 차례 큰 규모의 관경회를 진행합니다. 군중들은 이를 운영사 법회라고도 부릅니다. 운영사 관경회는 이 사찰의 중요한 종교 성회일 뿐만 아니라 민간 문회의 성회이기도 합니다. 관경회에서 신도들의 일반적인 종교 행사도 진행되지만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법왕무, 마수금강무 등 티베트식 신무입니다. 이 밖에 신도들은 식차 보시, 점등, 외상 등 행사도 가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화을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로는 정해 호소 일대에서 유행하는 오봉산 화을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봉산 화을회는 해마다 음력 6월 초 여세에 오봉산에서 진행합니다. 오봉산은 호조현 서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봉우리 모양새가 사람의 다섯 손가락과 닮았다 해서 오봉산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숲이 울창하고 샘물이 졸졸 흐르는 오봉산은 경치가 뛰어납니다. 오봉산 화을회가 열릴 때면 이곳에는 북소리가 하늘을 진감하고 노래 경연이나 무용 경연이 흥겹게 진행됩니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화을을 열창하면 무대 아래에서는 관객들이 합창으로 화답합니다. 화을회 기간에는 또 도시와 농촌 장도 열려 물품 거래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이어서 춘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투족은 춘절을 신년 또는 신월이라고 부릅니다. 음력 정월 초하룻날 아침 4시경에 신을 맞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시에 신을 맞이하는 영신의식을 가집니다. 마당에 배지프로 불을 지피고 보병대에 여러 가지 찐빵을 놓으며 불당에 점등을 하고 향을 피우며 폭죽을 터쳐서 인간 세상에 돌아오는 신들을 맞이합니다. 영신의식이 끝난 후에는 먼저 집안의 어른들에게 절을 하여 세배를 올리고 그 다음 가족의 모든 이상분들한테 세배를 올립니다. 가족 내에서 세배를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통상은 하다 하나, 찐빵 두 개, 술 한 주전자면 족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가문의 모든 친지가 모여 설을 함께 세는 풍속도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한 집 아니면 두 집, 세 집이 함께 설을 준비하며 온 가문의 남녀노소가 모두 모입니다. 우선 가족의 어른이 신년사를 하면 모두 함께 신에게 절을 올립니다. 이어서 식사가 시작되고 흥겨운 노래 한마당이 곁들여집니다. 투족은 정월 초 이튿날부터 친지나 친구들에게 설세배를 하러 다닙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투족의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가야하 맑은 물에는 천둥오리 헤어 논이고 이슴니 넓은 황금볼에 벼파도가 설레인다네.

로 보자. 만천성 맑은 물에는 대기선녀 내려왔나. 흥겨운 춤판에 물찬제비 너울너울 날아든다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유람객들 모여오고 인풍 좋은 고향벌에 풍악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 103.5 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2016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동강에서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 군중을 만나 여러 민족은 석류시처럼 똘똘 뭉쳐야 하며 전면적 초유사회 실현과 민족 발전에서 그 어느 한 민족도 빠뜨릴 수 없다고 깊은 뜻을 담아 당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흑룡강성은 그 당부를 명심하고 융합을 붓으로 삼아 룡강대지의 민족 단결 진보에 생동적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뜻깊은 만남부터 문화의 공동 계승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동반 흥성부터 인심이 집결되기까지 융합이라는 단어로 북방 변경 지역의 여러 민족 군중들이 마음을 합쳐 꿈을 이루는 굳건한 발자취를 이어왔습니다. 초여름의 한라초원에는 구성진 노래가 흐르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치알 메리스 다우르 족구 군중들은 1년 중 가장 성대한 쿠물레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국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로 선정된 이곳은 올해 쿠물레 축제가 더욱 업그레이드돼 여러 민족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무대로 꾸며질 것입니다. 다우르족 쿠물레 축제 초원 노래부터 오로첸족 구름무타 축제가 숲속에서 펼쳐지기에 이르고 어원크족 세빈축제 모닥불 놀이부터 몽골족 나다무 축제 준마 질주에 이르며 허저족 우르공 대회 어렵 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으며 축제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의 명절이 아닌 여러 민족의 군중들이 화기애애하게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 됐습니다. 명절 속에 깃든 이 융합의 정겨움은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융합은 명절의 단순한 어울림에 그치지 않고 문화 계승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6월 1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무원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허저족 어피화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치치알에 위치한 흑룡강성 중화민족공동체 체험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돼 오로첸족 자작나무 껍질화 등 몰입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추가하며 각 민족 군중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민족박물관에서는 일련의 민족문화교실을 열어 각 민족 청소년들이 대소흥갈령에서 세세대대 거주해온 고대 민족의 흔적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오랜 기술들, 민족의 기억을 담은 문화 보물들이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각 민족 군중의 공동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생명력은 결국 백성의 삶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최근 화천현 조선족향성화촌이 새롭게 단장된 가운데 성화관과 민속체험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찰떡치기,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등 예전의 오랜 기술이 지금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조선

민족의 전통 복장을 갈아입고 논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서 문화 관광 소비로 창출된 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성화촌의 작은 불씨가 더 광활한 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음현이 새롭게 선보인 산수 상봉 석류홍 특색 관광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붉은 석류 테마공원, 민족 단결 시범거리, 지식청년원 등 명소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눈강시에서는 모얼겐 고도역 박물관을 기반으로 성급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교양 실천 기지를 조성했으며 민족 여행 촬영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 열기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민족 특색 제품의 생산 발전에도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융합은 웃음꽃이 만발한 대가정을 만들고 문화의 융합은 불씨를 이어받는 민족의 넋을 키우며 산업의 융합은 공동 부유의 새 동력을 만들고 마음의 융합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응집력을 키웁니다. 10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흥룡강성은 59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 358개 성급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를 육성했으며 각급 시범 거점이 전역을 완전히 커버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룡강 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꽃이 곳곳에 피어나고 있으며 화목하게 공생하고 번영을 함께 나누는 북방 변경 지역의 지능 그림이 새 시대의 해살 아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여름 우리 성 각지의 야간 경제가 꾸준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도심 상권에 이르기까지 특색 야시장의 흥성한 분위기가 룡강 대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캠퍼스 특색 야시장은 트렌디한 캠핑풍 디자인에 몽환적인 조명을 결부시켜 낭만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교사와 학생들이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흑화 애휘 국제 야시장은 눈부신 불빛으로 번쩍입니다. 총 길이 600m가 넘는 거리에 약 300개의 점포가 모인 이곳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에 쇼핑까지 아우르는 특색 야시장으로 시민들에게 원스톱 야간 소비의 새 체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아래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 마실을 다니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했습니다. 대경 야시장은 중의학 물리치료 체험존과 무료 진료 부스를 신설해 관광객들이 전통 양생 문화를 몰입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강 창경리 청년 창업타운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유행음악을 융합시켜 무형 문화재 체험, 특색 디저트, 트렌디 문화 상품 등의 아이템 부스를 집결시켜 청년 창업과 문화 전파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일전조동시 항공 스포츠 체험기지 첫 비행 의식이 북대황 통영항공공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로써 저공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성공적으로 뚫어 현급 저공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개척했습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일반 항공, 과학기술, 교육 분야의 5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비행장, 교육 인력 등 핵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저공 경제의 전산업 사슬을 연결했습니다. 또한 천학도 관광지를 비롯한 7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며 저공 플러스 문화 관광 플러스 서비스의 전사슬 배치를 완성하고 공중 비행 체험, 지상 전역 지원에 원스톱 관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조동시의 특색 저공 관광 브랜드 구축에 조력했습니다. 일전 올해 첫 신강행 로인 친화형 관광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520명의 여객을 태운 이 특색 관광 열차는 돈황 막곡을 신강천지, 세림호 등 30여 개의 유명 관광지를 경과합니다. 이 열차는 로인 여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최고령자는 84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할빈 철도 문화 관광 그룹은 신강 남북강 파노라마 로선, 감숙 실크로드 순환 로선 등 여러 인기 로선의 특색 관광 열차를 차례로 출시할 것이며 운임 할인, 서비스 부가가치 향상 등 방식을 통해 문화 관광 혜택 제공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북대환 그룹의 농작물 파종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여러 농업 생산 단위는 여름철 논밭 관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규모화 재배와 현대화 농업 설비로 제초, 시비,

해충 방제 등 종점 농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논밭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모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외자 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하며 5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해당 기간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8천 개 이상의 외자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7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집 거실에서 한목지가 출장 준비로 한장 짐을 싸고 있다. 진혜화가 들어서며 묻는다.
1: 아들.
2: 네?
1: 넌 어쩜 한번 고치면 끝장을 보니 임력법 연구 토론회가 뭔데 엄마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2: 한두 마디로 설명 못합니다. 나도 뭔가 뭔지 모릅니다. 가보면 알겠죠.
1: 그 먼 곳에 가봐야 알아? 라 선생 연세도 있으신데 둘이서 그 먼 곳까지 가야겠어? 아니, 심술한 곳이 그렇게 난잡하대.
2: 아유, 난잡하긴요. 아무리 난잡해도 공대하고 공사당이 관할합니다.
1: 저, 목지야.
2: 네?
1: 아, 얼굴 보고 말해. 사돈이 퇴학한 거 너 알아?
2: 압니다. 나를 피하느라 그럽니다. 이혼 안 하려고.
1: 알면서 엄마하고 말 안 했어?
2: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1: 류춘홍이 말해서 알았어. 오늘 학교에 갔었대.
2: 아, 어머니 주변엔 스파이가 많네요.
1: 너 똑똑히 들어. 이 일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사돈이 퇴학, 나랑 네 아버진 반대야. 부부간에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빚을 수 있지. 아, 퇴학은 왜 해? 사돈이 어떻게 붙은 대학인데 그렇게 쉽게 그만둬. 학교도 그래. 정말 제멋대로야. 사돈인 우리 며느리인데 이렇게 큰일을 나랑 네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렇게 퇴학하면 나랑 네 아버지 체면은 뭐가 돼? 남들이 뭘 하겠어?
2: 또 이러시네. 결국은 또 체면 때문이네요. 자,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사돈들 찾아갔는데 지금 나랑 대화를 피합니다. 마음대로 하라죠 뭐. 예전 같았으면 나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1: 묵지야, 정말 제멋대로야. 결혼과 이혼은 그렇게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말 들어. 큰 돈을 번답시고 장사든 뭐든 혼인 문제를 먼저 잘 해결해야 돼.
2: 아유,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한다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네? 심수에 갔다 와서 사전이랑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 이번에 심수에 가는 주요 목적은 인쇄 설비를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 합당하게 있으면 지금의 인쇄 공장은 환골 탈퇴하는 겁니다. 그럼 뭐보다 크게 할 겁니다.
1: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잘났어 정말. 내가 사돈이랑 얘기할 거야. 네? 명심해. 밖에 나가면 동건사 잘하고 어? 기차를 몇십 시간씩 타야 되는데 다리도 성치 않으니까 조심하고 응? 그리고 심수에 도착하면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제꼭제꼭 전화해.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거나 먹지 말고 배탈 나니까.
2: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10년이나 농장에서 다지신 몸이에요. 걱정하십시오. 에?
1: 한목지.
2: 아이 참 진주인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1: 그래 알았어 안 할게. 어?
2: 가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1: 엄마가 금방 한 말들을 꼭 명심하고 알았지?
2: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2: 아이고,
1: 걱정돼서
2: 알겠다니까요.
1: 그러지.
0: 리소당의 호텔방. 당비서가 선성상과 함께 들어선다.
3: 회장님. 회장님.
4: 저희 왔습니다.
3: 성상이. 자, 어서 앉으시오.
4: 네. 자, 선생 앉으시오.
3: 어떠세요?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4: 잘 됐습니다. 그동안 선생이 고생했습니다. 매일 저랑 같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회장님, 문사관 사람이 그러는데 리양리 동기 동료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그래도 수소문 끝에 리양과 책을 편집했던 사람을 찾았는데 지난해에 퇴직하고 고향에 갔다기에 선생이랑 둘이서 그날 밤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3: 그래서?
4: 리양은 신강 농장에 가기 전에 사람들과 별로 레왕을 안 했대요. 게다가 자주 말미를 맞고 시골에 다녔답니다.
3: 시골에?
4: 네. 매번 갈 때마다 달걀국수

0: 소, 설탕이랑 잔뜩 사들고 갔답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서 배급표도 꼈었답니다.
1: 그 시골은 어디요? 여기서 뭐?
0: 그 사람도 모른답니다. 근데 시내에서 먼 것 같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 말론 당날치기를 했답니다.
1: 선생.
2: 네.
1: 며칠만 나랑 당비서같이 가까운 시골부터 돌아보면 안 되겠어요?
2: 그건...
1: 불편하면 안 가도 돼요.
2: 불편한 건 없고요. 다만 한석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1: 네, 그럼 잘 부탁해요.
2: 아닙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더 와야죠.
3: 시정부 정사우란. 류초농이 선성상과 함께 걸어가며 리소당에 관해 묻는다.
4: 성상이.
2: 네.
4: 요즘 정신없이 바쁘지?
2: 괜찮아요.
4: 찰스 선생이 어딜 간다오?
2: 시골에 가보고 싶대요. 한석이도 동의했습니다.
4: 시골? 시골을 왜?
2: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한석이께서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어디든 모시랬어요. 갈게요.
3: 선성상이 말을 남기고 앞서 자리를 뜬다.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류초농은 선자리에 굳어진 채 중얼거린다.
4: 시골에?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걸까? 못 살아.
3: 한편 선성상은 리소당의 부탁대로 그와 당비서를 모시고 시골 마을로 찾아온다.
2: 당비서.
3: 선성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상황을 알아보러 갔던 당비서가 돌아와 뒷좌석에 앉아있는 리소당에게 회보한다.
0: 회장님, 알아봤는데 이 전에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업등으로 들어온 내가 없답니다.
1: 그럼 다음 촌으로 가보지.
0: 네. 다음 촌은 여기 있네요. 다음 촌은 소수촌입니다.
1: 그래, 가게요.
0: 선제.
2: 네.
0: 우리 이번엔 다른 촌으로 갑시다. 수수촌.
2: 수수촌? 찰 선생. 있지 않습니까? 수수촌은 한석이 아드님이 하향했던 곳입니다.
1: 그래요?
2: 네.
1: 지금 바로 갑시다.
2: 네, 그래요. 갑시다.
0: 갑시다.
3: 수수촌. 마을 한가운데서 종성이 천민들을 동원해 집집의 농산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5: 다들 속도 좀 내요. 공장에서 마대를 준비해놓고 기다려. 그렇죠? 무시러니 하면 연말에 집집마다에 홍등벼 라디오를 줄 겁니다. 열심히 해요.
6: 약속 꼭 지켜요.
5: 그럼요.
7: 진짜.
8: 정성이.
5: 네, 찾아오라.
8: 행복해. 한참 찾았네.
5: 왜요?
8: 자자자, 내 말 들어봐. 네. 난 속이 재가 되는데 자는 좋구만. 햇볕 조임이나 하면서 노닥거리고.
5: 자, 걱정 마세요. 내가 몽땅 팔 거라고요. 꼭 비싸게 팔아야죠.
8: 자네 말로는 뭘 못하나? 신선한 물건들을 이렇게 말려서 볼품없이 만들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손해가 얼마나 큰지 자네 아나?
5: 아니, 대장에서 전임위원회 주임까지 승진하보니 사상이 왜 아직도 꽉 막혔어요? 네? 이것들을 시장이 내다 팔아봤자 몇 푼 벌어요? 우리 공장이 잘 돼봐요. 전민들이 그 뭐라더라? 재부가 한 번에 날아든다.
8: 싹싹 걷어치워. 차라리 새해에 대문에 조련 붙이는 게 낫지. 재부는 무슨. 내가 볼라니 창고에다 물건을 들이쌓기만 하고 팔리지 않으니 산더미처럼 쌓였더구만.
5: 잊었어요? 내가 숱한 판매일꾼을 파견한 걸.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나가요. 장담하는데 그때 가서 어쩌면 물건들이 모자랄 수 있어요. 판로가 열린 거죠. 난 지금 투자를 크게 해서 큰돈 벌자는 겁니다.
8: 정성이, 자네 시내에 갔다 오더니 욕심만 잔뜩 늘었구만. 그래, 투자한 게 뭐가 있나? 고작 자동차 몇 대, 창고 몇 개, 기계 몇 개 하고 사람 몇 명 외에 뭐가 있나? 이 건물과 땅은 다 전에 거고 가만히 앉아서 날로 먹겠다는 심보네 아주.
5: 전자하라. 근데요, 이 기계들이 얼마인지 알아요?
8: 모르네.
5: 한번 알아보세요.

0: 깜짝 놀랄 거예요. 내 미처 나토를 사드렸어요.
1: 아니,
0: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전자어른이 어떻게 지부의 고기러기가 됐겠어요. 전자어른도 이거 아셔야 돼요.
2: 자넨 아주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구만. 어? 말해줄게. 천민들이 자네를 잘 따라주고 자네를 부공장장으로 지켜세우니 왜 천민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
0: 걱정 마세요. 우리 천의 발전 방향을 나도 잘 안다고요. 우린 국제화로 나가야 해요.
2: 국제화는 무슨?
3: 전장이 정성을 한켠에 끌고 가서 걱정을 털어놓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 전장에게 이른다.
4: 전장가라, 시에서 간부가 와서 잤습니다.
2: 어디 있나?
4: 저쪽입니다.
2: 얼른 얼른 가시오.
4: 네, 빨리요 빨리요.
3: 정성이 멀어져가는 전장의 등 뒤에 대고 소리친다.
0: 국제화로 나가면 전장어른은 국제전장이 되는 거예요. 유엔하고도 연계되는 거죠.
2: 아, 누군데?
4: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아, 그런다고?
4: 네, 저쪽입니다.
2: 알았어.
4: 네, 조심하세요. 네.
3: 마을 청년이 말하는 간부가 바로 류촌홍이다. 담벽 가까이 서서 기다리고 있던 류촌홍은 촌장을 보자 다가가서 악수를 건넨다.
5: 아이고, 전장어른. 고마워요.
2: 오셨습니까?
5: 잘 지내셨어요?
2: 류 과장, 어쩐 일로 왔습니까? 들어가서 차나 한잔하시죠.
5: 아니에요. 오늘은 일보러 왔다가 들렀습니다. 몇 마디만 하고 갈 겁니다.
2: 말씀하세요.
5: 전장어른, 전 지금 시정부의 대외교류 봉사 중심에서 일합니다. 외사 방공실이죠. 주로 당과 국가의 대외 공작 방침과 정책을 관철 집행하는 겁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들과 향항 오문 동포, 제외 동포들과의 교류와 소통이죠.
2: 국제적인 관리까지 하신 걸 보면 승진하셨네요.
5: 이젠 류주임이라 불러주세요.
2: 네, 류수임. 그럼 오늘은 어떤 국제적인 일로 오셨습니까?
5: 국제 임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임무가 있어 왔습니다. 전장어른,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는 아주 밝습니다. 각 방면에서 예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외국인들과 향항 오문 동포, 제외 동포들도 와서 도찰하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도 향항 상인 고찰단이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수수촌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오면 천장 어른께서 잘 좀 덮어주세요.
2: 그야 물론이죠. 지금 우리 촌은 지부모범촌이 됐습니다. 내가 시의 령도들 위해 영예를 떠칠 겁니다.
5: 좋아요. 천장 어른, 한대 접견 시 원칙적인 문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촌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역사적 문제거나 인구 유동 문제, 특히 개인의 구체적 상황은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2: 어떤 게 역사적 문제고 구체적 상황은 또 뭡니까?
3: 전장이 떨떠름한 표정을 짓자 류춘홍이 그를 마주보며 쇠기를 박는다.
5: 뭐냐면 전에서 있었던 해묵은 일들을 그럽니다. 역사적 문제라는 건 어느 집에 어떤 과거가 있었다든지 네 집에서 아들을 낳았고 또 수입제를 샀다거나 이러루한 자질구레한 일들은 될수록 말하지 마세요.
2: 근데 외국 상인이 왜 우리 촌에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외국 상인이 물어봐도 말 안 할 겁니다.
5: 역시 천장께서 각오가 높으십니다. 이젠 안심되네요.
2: 아니 고맙습니다. 류수이, 물이라도 마시고 하셔야죠.
5: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 이만 가야겠습니다. 갈게요, 천장.
2: 그럼 살펴가십시오.
5: 네, 좋아요. 제 말 명심하세요.
2: 네네네, 그러죠. 조심해 가세요.
5: 네.
2: 조심해 가세요.
3: 종사손네 고향집. 마당에서 옷을 씻고 있던 종사손이 빨래 대야를 앞에 두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다가 다시 빨래를 시작한다.

0: 그때 선성상이 리소당리를 모시고 마을에 들어선다.
1: 아, 보십시오. 이 집들은 오래된 집들입니다.
2: 날아가고.
1: 네, 날아갔죠. 그래도 새 집들도 들어 있습니다.
3: 어때요? 되겠습니까?
1: 보십시오. 여기가 생산기지입니다. 전부 산에서 캐다가 이렇게 햇볕에 말려서 팝니다.
0: 천민들을 이끌고 농산물을 말리고 있던 종성이 이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3: 아이고, 성상이. 아이고, 반갑소. 어서, 어서. 한석이도 왔어?
1: 아니, 여긴 어쩐 일이요?
3: 아이고, 우리 동네 잖소. 우리 집이 여기 있어.
1: 이 동네라고?
3: 그렇지.
1: 아유, 잘 됐어.
3: 이분들은?
1: 안석이께서 찰스 선생과 비서분을 모시고 마을을 돌아보라고 하셨어.
3: 찰스 선생?
1: 아, 찰스 선생.
0: 리소당의 영어 이름을 곱씹어 묻던 종성이 급히 다가가 악수를 청한다.
3: 아이고, 이런. 찰스 선생 안녕하십니까? 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농구산물 가공공장 부공장장입니다.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우리가 산에서 뜯은 농부산물들입니다. 이런 걸 향항이나 미국에 팔 생각은 없습니까?
1: 정성이, 장난아? 향항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소.
3: 무슨 말을 그렇게 하? 장난이라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 한석이는 친척이요. 외국 상인들과 장사 토론하는 데서만. 저기요, 이럽시다. 이따가 내려가서 우리 천자과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에? 그런 후에 다시 가공공장을 둘러보십시오. 되죠? 자, 이쪽으로. 자.
4: 아, 젊은이, 에이. 우린 볼 일이 있어서 오늘은 뭐가?
3: 아니, 저기, 성상이.
1: 볼 일이 있다잖소, 다음에
3: 먹어. 금방이면 도착하는데.
4: 다음에 갈게, 찰스 선생님께서 볼 일이 있어.
3: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신문에서 찰스 선생을 봤는데 첫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1: 귀찮게 마오.
0: 당비서와 선성상이 리소당을 극구 붙잡는 정성을 억지로 떼어내다 시피하고 자리를 뜬다.
1: 이만 갈게.
3: 그래, 알았어, 가보. 잘 가오. 아이고, 다음에 오면 날 찾소. 굿바이.
0: 집마당에 들어선 종성이 종사존에게 말을 건다.
3: 사존아, 빨래하니?
5: 네.
3: 오빠가 할 말이 있다. 나한테 서양 이름 지어줘.
5: 뭐요?
3: 좀 전에 성상일 봤는데 찰스란 사람 데리고 고차를 왔더라. 그럼 내가 우리 공장에 가보자고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 서양 이름 지어줘.
0: 집안에서 나오던 종성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빈잔한다.
6: 넌 무슨 허튼 소리 하는 게냐? 네 이름이 어때서?
3: 엄마, 엄마 몰라서 그래요. 외국 상인들과 장사하려면 외국 이름이 있어야 돼요.
6: 그 이름이 얼마나 좋니? 충성한다는 뜻인데.
3: 엄마, 서양 이름이 있으면 남들이 보는 시선부터 확 달라진다고요.
5: 어휴, 그만해 오빠. 서양 이름이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지금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시내 상점들과 장기적으로 납품 계약만 하면 생산과 공급 판매가 끊일지 않을 거고 공장 발전은 걱정 없잖아.
3: 난 공장을 크게 발전시키고 싶단 말이야. 어? 지금 우리 공장 규모를 봐라. 그게 공장이야? 규모를 확대해야 돼. 어? 야, 찰스한 사람은 모양새부터 달랐어. 어? 우리 같으면 아예 쳐다도 안 봐. 어? 나도 모르게 주눅 들더라고. 모양새가 장난 아니더라. 너네 시아버지봐, 더틀 있고 위험 있어.
5: 우리 시아버지는 틀 안 차려요. 다들 그런 정도를 좋아한다고요.
3: 아무튼 서양 이름 지어줘. 이 오빠 체면 좀 지어줘. 어?
5: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3: 아, 뭐가 좋을까? 외국 대통령 같은 이름은 안 돼. 응? 남들이 웃어.
0: 드라마 인생향연 5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광주의 어느 골목길 작은 음식가게 어둠이 깃든 가게는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의 옹기종기한 만남으로 폭적이고 있다. 컴퓨터 입력법 연구 토론회에 참가하러 라유공과 함께 광주로 온 한목지도 이 시각 삶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작은 골목 가게에 찾아온다.
1: 우리 여기 앉읍시다. 앉아요. 아, 누님 요리 두 개만 해주십시오.
2: 네.
0: 라유공과 함께 작은 상에 마주 앉은 한목지가 주문을 시작한다.
1: 아, 맥주 하실래요? 아, 흰술 할래요?
3: 아, 그래.
1: 흰술 합시다. 아, 여기 좀 습하네요. 흰술 한 병 주세요.
2: 알았어요.
3: 아저씨, 그거 압니까?
1: 여기 와서 며칠 있는 동안 제일 큰 감수가 뭔지.
3: 뭔데?
1: 그동안 허상 것 같습니다. 요즘 연구 토론회에 참가해보니 분야마다 인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 참 궁금합니다. 어디서 그 많은 인재들이 몰려왔는지.
4: 산불이 심해도 봄이면 새싹은 돋아나.
1: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발전할 겁니다.
0: 한경선이 리소당리 고찰단을 이끌고 시골 마을을 돌아보며 발전 상황을 소개한다.
5: 찰스산생, 비록 연해 도시와는 못 비기지만 우리도 나라의 개혁개방 정책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사실 이곳에는 자원도 많고 이것만의 특색들이 많습니다. 아닙니까?
6: 네, 한석이. 한석이의 능력과 김재미의 정말 너무너무 탐복합니다. 투자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겁니다.
5: 아, 그럼요.
6: 아니, 일단 이곳에 판사처를 세우면 어떨까요?
7: 한석이!
5: 판사처?
7: 한석이!
0: 어느새 그들을 발견한 종성이 멀리서부터 한경서를 부르며 반갑게 달려온다.
7: 한석이!
5: 어이구!
7: 한석이, 한석이!
5: 아,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인가?
7: 전에서 장관 헛숨을 조직하기에 따라왔습니다. 이분은 찰선생 맞죠?
5: 맞아.
7: 네. 안녕하세요, 찰선생. 반갑습니다. 네. 이건 제 명합장입니다. 우리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촌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상이 같죠?
5: 아, 맞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며느리 진오빠인데 천기업의 책임자입니다.
7: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 보세요, 찰선생. 저는 허수바르가 했습니다. 예?
6: 그럼.
7: 한석이, 저 갈게요.
5: 가보게요.
0: 리소당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종성이 급히 자리를 든다. 한병선이 계속해 리소당과 얘기를 나눈다.
5: 촌에 기업까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렇게 큰 시내에 찰스 선생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6: 네네, 그러게요.
0: 시정부 청사 우란. 두 손이 문서를 하나름 안고 가는 류춘홍을 발견한 선성상이 그를 부르며 다가간다.
8: 류주희!
2: 성상이.
8: 류주희. 이리 주세요.
2: 아니, 괜찮소. 오늘은 찰스생 같이 한다네요.
8: 아니요. 찰스 선생이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한석이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판사처는 세우겠대. 며칠 후 귀국할 겁니다.
2: 그래? 잘 됐네. 아니, 내 말은 찰스 선생이 가면 자네가 변할 거잖아.
8: 네.
2: 여 며칠 고생이 많았어. 찰스 선생이 가기 전에 잘 모시오.
8: 네.
2: 이번에는 투자를 안 했지만 다음에는 꼭 할 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요.
8: 네.
0: 리소당이 묵고 있는 호텔. 당비서가 리소당의 곁에 나란히 걸어 로비에 들어서며 말한다.
9: 그 일대 가볼 만한 마을은 다 가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그 당시 생활이 어려워서 외진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그 고장 사람들은 남존여비가 심해서 여자를 입양할 리가 없다나요?
0: 리소당이 호텔방 앞에 이른 당비서가 방문을 열렸는데 어느샌가 도착해 벽에 기대 꾸벅꾸벅 절거했던 종성이 급히 그들에게 달려간다.
7: 잘 서재! 종성입니다.
10: 종성이?
7: 우리 촌에 오셨을 때 제가 명함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한석이 친척입니다.
10: 자네도 여기 주숙하나?
7: 그게 아니라 찰스 선생을 기다리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10: 그랬군. 들어갈 얘기.
7: 그럽시다.
0: 자. 당비서가 방문을 열자 종성이 리소당이 뒤를 따라 들어가서는 손이 쥐고 있던 계획서를 리소당에게 건네준다.
7: 자,
10: 들어와.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7: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계획서를 썼는데 찰스 선생께서 한번 봐주세요.
10: 나더러 투자를 하라는 거요?
7: 찰스 선생도 저처럼 직통백이군요. 맞습니다, 투자라고요.
10: 투자에 관해서는 우리 당비서와 얘기하게. 미안한데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네.
7: 네, 그럼 얼른 쉬세요. 꼭 주무세요.
10: 미안하네.
0: 리소당이 당비서에게 문서를 넘겨주고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당비서가 종성에게 자리를 권한다.
9: 정선생, 왔어.
7: 안 피곤합니까?
9: 괜찮아.
7: 그럼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쉬세요. 네?
9: 일단 먹여.
7: 네네네.
0: 당비서가 계획서를 읽어보는 동안 종성이 곁에서 설명을 가한다.
7: 우리 촌의 공장은 정부에서 지지하는 집체 기업입니다. 중점 대상이죠.
9: 정선생, 물어보기요. 현재 공장 규모가 어떻게 돼요? 연간 판매량은 얼마고 1년 순수입은 또 얼마나 돼요? 정선생.
7: 저기 규모가 꽤 큽니다. 에? 봐봐요. 현재 공인들이 모두 7, 80명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지금도 신청하러 계속 오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100명이 넘을 겁니다.
9: 100여 명면 적지 않군.
7: 우린 지금 농부사물을 부식품 상점 세 곳에 납품합니다. 한로도 문제 없습니다. 뭐 대개 이런 상황입니다.
9: 그렇군. 알겠어. 저기 종선생, 내 말 들어봐. 우리 회사 한계 지사 청결공 대화만 해도 당신들이 말하는 바닥 쓸고 요리 닦는 청소공만 해도 7, 80명이요. 우리는 투자를 유럽 여러 나라에까지 하고 있어. 연간 순수입은 몇 천만 원이고 그것도 달러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종선생이 말하는 그 투자에 대해선
7: 규모가 너무 작죠.
9: 아니요.
7: 그래도 기회가 되면 우리 공장에 한번 와보세요. 확실히 괜찮습니다.
9: 그래, 회장님한테 여쭙고 한번 꼭 가보겠어.
7: 주무시는데 방해하지 맙시다. 선생도 얼른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찰 선생이랑 우리 마을에 오세요.
9: 그러게. 이 기획서는 일단 갖고 가서 더 연구해봐.
7: 네, 그러죠. 아이고, 청소금만 해도 그렇게 많네요.
9: 바래진 않겠어.
7: 나오지 마세요.
9: 잡혀가.
0: 류초농의 집. 조방에서 류초농이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다. 퇴근에 들어선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희색이 만연에 다가선다.
11: 오늘 무슨 날이기에 부인께서 친히 요리를 하시오?
0: 요리를 밥상에 가져다 놓은 류초농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향해 말한다.
12: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게 생겼어요.
11: 뭐라고?
12: 리소당이 온 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기다 판사처를 세운대요. 그 일만 끝나면 향강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지요.
11: 그냥 간다고?
12: 뭐예요? 그럼 안 갔으면 좋겠어요.
11: 아니, 그런 뜻은 아니요.
12: 요새 내가 얼마나 쫄았었는데. 저당이만 가면 모든 게 원상복귀 되고 우린 예전처럼 편히 사는 거죠.
11: 그럼요. 편히 삽시다, 부인님.
12: 앉아있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13: 좋지. 나도 오늘 황제가 돼보기요.

0: 유천홍, 밥상을 대령하라. 황제가 따로 없네. 맛있네.
1: 리소당의 호텔 방. 거실 소파에 앉은 리소당이 신문을 펼치고 있는데 당비서가 다가온다.
2: 회장님, 여기서 더 이상 볼 일 없으면 그만 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허락하시면 일요일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예약하겠습니다.
3: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자네도 잘 알잖아.
2: 네.
3: 아직 딸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나?

0: 아주 준홍이네. 집이 어디 있는지 아나?
1: 모릅니다만 성상이 들어 알아보라고 하지요.
2: 리소당과 당비서가 류촌홍의 집에 찾아온다. 노크 소리에 류촌홍이 남편이 문을 열어준다.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실례지만 류촌홍 대행 맞습니까?
3: 네. 들어오십시오.
0: 촌홍이 집에 있습니까?
3: 네. 여보, 손님 오셨어.
4: 누군데요?
2: 부름소리에 주방에서 나온 류촌홍의 얼굴색이 바로 굳어진다.
5: 리소당.
2: 리소당을 마주한 류촌홍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5: 어떻게 찾았어요?
0: 기억력이 좋고 아직도 날 기억하는 걸 보니.
2: 리소당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안 여기저기를 훑어보며 말한다.
0: 12여 년 동안 아주 잘 지내나 보군.
3: 앉으세요.
2: 류촌홍의 남편이 리소당에게 자리를 권한다. 류촌홍이 리소당이 앞에 다가서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5: 서당이 돌아오길 참 잘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0: 듣고 보니 참 웃기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걱정했다고.
5: 알아요. 처음에 일 때문에 온 거. 그때 서엄이 일이 생겼을 때 난 정말 돕고 싶었어요. 서엄이가 운이 나빴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0: 운? 그 말은 자네가 서엄이보다 운이 좋다는 거요?
2: 류촌홍이 의자를 당겨 리소당과 마주앉는다.
5: 서당이 서민 너무 경솔했어요. 글쎄 그런 시문으로 목통을 쌓을 게 뭐예요?
0: 촌홍이 나도 자네 두 사람은 딱 친구였지. 근데 그 당시 서오미가 신문으로 목통을 쌀 때 옆에 춘홍이밖에 없었잖소. 자네가 고발하지 않았으면 서오미가 그렇게 됐겠소? 그러니 서오미의 죽음은 자네한테 책임이 있소.
2: 류촌홍이 겁에 질려 입을 딱 벌리는데 곁에 있던 류촌홍의 남편이 대신 변명한다.
3: 사장님, 춘홍이 그때는 어리고 정치상으로 진보하려는 생각뿐이지 악의는 없었어. 절대. 서움의 일이 그렇게 번질 줄은 몰랐을 거야.
0: 몰랐다고? 몰랐다고 하면 사람이 죽은 게 없었던 일로 됩니까?
2: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류촌홍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5: 서당이 다 알고 있으니 말인데 난 서음이한테도 서당이한테도 미안해요. 서음의 죽음이 바위돌처럼 내내 가슴을 짓눌러서 발뼈잠을 잔 적이 없어요. 난 정말 고의적이 아니었어요. 서음을 해칠 생각이 없었어요.
3: 서당이 잘못도 인정하고 사과도 했는데 우리가 뭐 어쩌라.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한날 한바탕 때려.
0: 사실은 오늘 소음이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준홍이, 당시 내가 떠나면서 내 딸을 맡긴 거 기억하오? 생각나지?
5: 그럼요, 기억해요.
0: 그럼 그 애의 행방을 아오?
5: 미안하. 하지만 몰라요.
0: 그럼 난 이만 가겠소.
2: 문 밖을 향하던 리소당이 되돌아서며 한 말이 남긴다.
0: 류춘홍, 류주임, 잘 듣소. 나중에 더 올 거요.
2: 리소당네가 나가자 류춘홍은 맥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린다.

0: 송경선의 사무실. 류춘홍이 노크하고 들어선다.
1: 들어오시오.
2: 한석이, 사셨습니까?
1: 어. 자, 앉소. 이 소당이 찾아갔댔지?
2: 네, 찾아왔었어요.
1: 소매일은 참 안 됐어. 리 소당도 그동안 타지를 떠돌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 그가 격하게 나오더라도 이해해줘.
2: 그럼요, 이해합니다. 한석이, 전 서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상급의 정황을 회부한 것도 조직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서음이가 사고 날 때 현장에 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1: 아, 엄격히 말하면 우린 모두한테 책임이 있어.
2: 아,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1: 어찌 됐든 소당이가 원하는 답을 줘야 하지 않겠어?
0: 드라마 인생향연 5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4: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2016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동강에서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 군중을 만나 여러 민족은 석류시처럼 똘똘 뭉쳐야 하며 전면적 초유사회 실현과 민족 발전에서 그 어느 한 민족도 빠뜨릴 수 없다고 깊은 뜻을 담아 당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흑룡강성은 그 당부를 명심하고 융합을 붓으로 삼아 룡강대지의 민족 단결 진보에 생동적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뜻깊은 만남부터 문화의 공동 계승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동반 흥성부터 인심이 집결되기까지 융합이라는 단어로 북방 변경 지역의 여러 민족 군중들이 마음을 합쳐 꿈을 이루는 굳건한 발자취를 이어왔습니다. 초여름의 한라초원에는 구성진 노래가 흐르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치알 메리스 다우르 족구 군중들은 1년 중 가장 성대한 쿠물레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국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로 선정된 이곳은 올해 쿠물레 축제가 더욱 업그레이드돼 여러 민족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무대로 꾸며질 것입니다. 다우르족 쿠물레 축제 초원 노래부터 오로첸족 구름무타 축제가 숲속에서 펼쳐지기에 이르고 어원크족 세빈축제 모닥불 놀이부터 몽골족 나다무 축제 준마 질주에 이르며 허저족 우르공 대회 어렵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으며 축제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의 명절이 아닌 여러 민족의 군중들이 화기애애하게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 됐습니다. 명절 속에 깃든 이 융합의 정겨움은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융합은 명절의 단순한 어울림에 그치지 않고 문화 계승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6월 1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무언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허저족 어피화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치치알에 위치한 흑룡강성 중화민족공동체 체험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돼 오로첸족 자작나무 껍질화 등 몰입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추가하며 각 민족 군중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민족박물관에서는 일련의 민족 문화 교실을 열어 각 민족 청소년들이 대소흥갈령에서 세세대대 거주해온 고대 민족의 흔적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오랜 기술들, 민족의 기억을 담은 문화 보물들이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각 민족 군중의 공동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생명력은 결국 백성의 삶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최근 화천현 조선족향 성화촌이 새롭게 단장된 가운데 성화관과 민속체험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찰떡치기,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등 예전의 오랜 기술이 지금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조선민족의 전통 복장을 갈아입고 논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서 문화 관광 소비로 창출된 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성화촌의 작은 불씨가 더 광활한 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음현이 새롭게 선보인 산수 상봉 석류홍 특색 관광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붉은 석류 테마공원, 민족 단결 시범거리, 지식청년원 등 명소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눈강시에서는 모얼겐 고도역 박물관을 기반으로 성급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교양 실천 기지를 조성했으며 민족 여행 촬영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 열기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민족 특색 제품의 생산 발전에도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융합은 웃음꽃이 만발한 대가정을 만들고 문화의 융합은 불씨를 이어받는 민족의 넋을 키우며 산업의 융합은 공동 부유의 새 동력을 만들고 마음의 융합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응집력을 키웁니다. 10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흑룡강성은 59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 358개 성급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를 육성했으며 각급 시범 거점이 전역을 완전히 커버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룡강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꽃이 곳곳에 피어나고 있으며 화목하게 공생하고 번영을 함께 나누는 북방 변경 지역의 지능 그림이 새 시대의 해살 아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여름 우리 성 각지의 야간 경제가 꾸준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도심 상권에 이르기까지 특색 야시장의 흥성한 분위기가 룡강 대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캠퍼스 특색 야시장은 트렌디한 캠핑풍 디자인에 몽환적인 조명을 결부시켜 낭만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교사와 학생들이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흑하 애휘 국제 야시장은 눈부신 불빛으로 번쩍입니다. 총 길이 600m가 넘는 거리에 약 300개의 점포가 모인 이곳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에 쇼핑까지 아우르는 특색 야시장으로 시민들에게 원스톱 야간 소비의 새 체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아래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 마실을 다니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했습니다. 대경 야시장은 중의학 물리치료 체험존과 무료 진료 부스를 신설해 관광객들이 전통 양생 문화를 몰입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강 창경리 청년 창업타운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유행음악을 융합시켜 무형 문화재 체험, 특색 디저트, 트렌디 문화상품 등의 아이템 부스를 집결시켜 청년 창업과 문화 전파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일전조동시 항공스포츠체험기지 첫 비행의식이 북대황 통용항공공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로써 저공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성공적으로 뚫어 현급 저공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개척했습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일반항공, 과학기술, 교육 분야의 5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비행장, 교육 인력 등 핵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세림호 등 30여 개의 유명 관광지를 경과합니다. 이 열차는 로인 여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최고령자는 84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할빈 철도문화관광그룹은 신강 남북강 파노라마 로선, 감숙 실크로드 순환 로선 등 여러 인기 로선의 특색 관광 열차를 차례로 출시할 것이며 운임 할인, 서비스 부가가치 향상 등 방식을 통해 문화관광 혜택 제공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북대환그룹의 농작물 파종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여러 농업 생산 단위는 여름철 논밭 관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규모화 재배와 현대화 농업 설비로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중점 농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논밭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모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외자 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하며 5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해당 기간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8천 개 이상의 외자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9

0: 옥진이는 얼굴과 몸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썼다. 그는 옆방 천정 위에 숨어 있다가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기어 내려오는 길이었다.
1: 오빠!
0: 옥진은 부르짖으며 달려와 왕간지가 준 쪽지를 왕죽에게 넘겨주었다.
1: 오빠, 아저씨가 말하는데 부천장 치즈가 동상 황토굴에 숨었대요.
2: 어?
0: 옥진의 말을 다 듣고 쪽지를 받아든 왕죽은 갑자기 여동생과 곰보의 관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만 같아 급히 말했다.
2: 얘야, 빨리 곰보를 찾아가라. 이제 방금 나갔다. 꼭 그를 붙들어야 한다.
1: 네.
0: 누이 동생이 빠른 걸음으로 떠나간 후에야 왕죽은 가볍게 숨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불행한 여인은 겁에 질린 탓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하여서인지 슬프고 가엾은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1: 여보, 저 소리를 들어봐요. 사람들이 와요.
0: 티즈 아내는 빠드득 빠드득 눈 밟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흔들며 겁이 질린 소리로 말하였다.
2: 아, 그런 것 같구만.
0: 티즈는 잠깐 귀를 기울여 듣고 나서 놀랍고도 의아해하며 대답하였다. 그는 일어나 앉으려 하였다. 오랜 세월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홍수에 씻기어 패운 이 황토골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산 기슭에 붙어 있었다. 치즈네가 숨어 있는 동굴은 골짜기 벼랑에 여기저기 우뚝우뚝 솟은 큰 바위 돌틈 사이로 파들어왔다. 큰 청석판 하나가 알맞춤이 동굴문을 막아주고 펑펑 쏟아지는 큰 눈이 동굴 너구의 의심스러운 흔적과 발자국을 깡그리 덮어버려 모르는 사람은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도 기미를 챌 수 없었다. 치즈는 마른 초집 위에 누워있었고 그의 아내는 바깥쪽에 앉아서 약한 몸으로 바위잠으로 불러들어오는 눈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드디어 헐떡거리는 거친 숨소리까지 들려왔다. 치즈는 이것이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강영천이가 남겨준 수류탄 네 개를 몸 가까이로 옮겨놓고 아내에게 말하였다.
2: 나쁜 놈들, 매금들이 눈치챘구만. 당신 어서 안쪽으로 피어.
1: 아니, 급해 말아요. 누가 우리를 안다고요.
0: 그러나 그의 말소리에 뒤따라 삽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도 얼음덩어리로 심장을 때리는 듯 오싹오싹 떠올리게 하였다. 치즈 아내는 공포에 질려 발발 떨었다. 치즈는 온몸의 신경을 바싹 조였다. 그는 눈물이 글썽한 아내를 몸 뒤로 끌어당겨 놓고는 수류탄을 들고 동굴 오기로 기어 나아갔다. 왕죽이 외놈과 괴력은 한 무리를 이끌고 왕류주를 앞장세워 굴문을 파고 있는 것이 눈에 똑똑히 안겨왔다. 이상하게도 치즈는 이때 와서 두려움이란 전혀 없고 도리어
2: 이 바보들 죽을 길을 찾아왔구나
0: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왼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절반 축혀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수류탄 마개를 열고 이빨로 안전고리를 쭉 뽑았다. 수류탄은 칙칙하고 흰 연기를 내뿜으며 놈들 무리 속에 날아들어가 쾅 하고 터졌다. 부리의 타격에 놈들은 호둥거리며 꽥꽥 고아댔다. 눈판에 놈들의 주검이 서너 개 늘어졌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외놈들이 땅 위에서 뒹굴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들을 거들떠 보는 자는 한 놈도 없었다. 왕류수는 질겁해서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다. 귀가 대추나무 가지에 찢기어 피가 철철 흘렀다. 그는 대가리에 구멍이 났는가 하여 이젠 다 살았구나 하고 한동안 끙끙거리다가 기어 일어났다. 왕죽도 큰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다. 그는 더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자 투덜거리며 일어섰다.
3: 제일 모기가 없다더니 소류탄은 어디서 나왔나?
0: 자기가 극성술에 들어준 치즈 아내의 꾸레미에 바로 자기 동료들에게 보내는 선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무거웠다는 것을 왕간지가 어떻게 알 수 있었으랴. 외놈 소대장은 부하통이 터져 왕죽의 따귀를 올려붙이며 욕설을 퍼붓고는 다시 사람들을 지휘하며 앞에 나가 파라고 명령하였다. 왕죽은 울분을 참고 큰 바위 뒤에 숨어 머리만 내밀고 욕하였다.
2: 치즈야! 내 놈이 나오지 않으면 총을 쏠 테다!
0: 치즈는 결이 나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며 된 욕을 퍼부었다.
2: 왕죽 이사시라! 꿈꾸지 말아라! 유감스럽게도 내 놈은 운이 좋아 꽁무니를 뺏기에 내 애비와 한구덩이에 쳐다치 못했다. 두고 보자. 어느 때건 내 놈을 잡기만 하면 칼탕쳐놓고

0: 않겠다.
1: 왕족은 창피하고도 화가 나서 사격하라고 손을 저었다. 치즈는 몸에 총을 두 방 맞고 쓰러졌다. 치즈 아내는 급히 덮쳐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2: 아이고, 여보, 이를 어쩌면 좋아요. 어떡해요.
1: 그는 낡은 소못 거죽을 찢어 치즈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 치즈는 깨어났다. 모진 아픔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솟아났다. 그는 애써 가슴을 진정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0: 지금은 눈물을 때가 아니오. 됐소, 동이지 마오. 이대로 흐려가지. 여사, 목숨 내걸고 해요.
1: 치즈 아내는 더 큰 소리로 흐느꼈다. 쇠약한 몸에서 무서운 경련이 일어났다. 그는 남편의 넓은 어깨를 부여잡고 얼굴을 그 가슴에 파묻었다. 그의 심장과 살, 그의 피와 뼈, 그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죄다 녹아내려 몽땅 눈물로 변해버렸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핏물이었다. 핏물이 콸콸 쏟아지는 샘물처럼 끝없이 용서 숨치고 있었다. 치즈는 아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다. 그는 자기와 함께 몇 년 생활한 아내를 눈여겨보았다. 누렇게 여윈 얼굴, 앓는 아이와도 같은 성숙되지 못한 몸. 그는 아내가 더욱더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졌다. 치즈는 저도 모르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곱이 뜨거워났다. 담은 몇 마디라도 아내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동굴 밖에서 부르짖는 외침소리를 듣자 몸을 흠칫하며 버럭 성을 내었다.
0: 우린 뭘 자꾸 거치지 못하겠어. 드라마 외놈들이 비웃고 있어. 그래도 울겠어. 거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어.
1: 치즈는 아내를 밀어내며 처음으로 볼멘 소리를 질렀다. 총소리는 이미 멎었다. 적들은 당장 그들을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놈들에게는 산 사람이 요구되었다.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다. 왕죽은 동굴 안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외놈들과 괴로군들의 길을 돋구어 주었다.
3: 드라치 드라치, 그들은 울고 있어. 그까지 수류탄 하나뿐이었다. 까지급터 넘었다. 어서 빨리 팔아.
4: 맞아 맞아 맞아. 그 수류탄 하나뿐이었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빨리 앞으로 나서라. 누구든지 먼저 붙잡아. 첫 번째로 공을 채우면 상을 준다. 빨리 파.
1: 왕류주도 덩달아 외치고 자기는 될수록 안전한 곳을 찾아 아무 때건 큰 바위 뒤에 숨을 수 있는 자세로 서 있었다. 외놈 소대장은 지휘도를 축혀들고 꽥꽥 고우고 왕죽은 권총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다시 괴로군과 외놈들을 앞으로 내몰아 굴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치즈는 수류탄 두 개의 도화선을 비꼬아 들고 놈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힘껏 밖으로 뿌렸다. 그러나 그에게는 팔을 쳐들 힘이 더는 없었다. 온 얼굴에 눈물 자욱이 얼룩진 치즈 아내는 고통이 여전히 가슴을 지지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를 끊고 눈물을 거두었다.

0: 바로 이 시각에도 그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치즈가 반대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는 기운이 다 나간 남편이 큰 손에 수류탄을 그대로 꾹 쥐고 있는 것을 보자 아무런 주저도 없이 제꺽 아사지고 남편이 하던 대로 안전고리를 뽑고 힘껏 던졌다. 꽝! 꽝 하고 폭음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놈들의 피와 살점이 산지 사방으로 날아나고 비명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치즈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 나타난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고 또 다른 수류탄을 집어들고 뿌리려고 했다. 마치도 이 시각 그의 몸에는 크나큰 힘이 솟구치는 듯 짚었다. 그는 온갖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오직 놈들을 촉치는 데만 정신이 가 있었다. 치즈가 급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1: 네가 다 나뿐이오.
0: 치즈는 몹시 격동되었다. 아내는 처음엔 영문을 몰라 오리둥절했다. 그러나 대뜸 남편의 갈색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다.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남편의 머리를 꼭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치즈의 얼굴에 떨어졌다. 치즈도 울었다. 그러나 눈물은 없었다. 눈물은 벌써 어린 시절에 메말라 버렸다. 속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이미 감각을 잃은 큰 손으로 아내의 가늘고 자그마한 손에서 얼음같이 싸늘한 수류탄을 받아주었다.
1: 그만 그쳐.
0: 그는 안간 힘으로 손의 떨림을 억제하고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주며 다정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씹듯이 말하였다.
1: 내 말 좀 듣소. 나는 공산당원이요. 당신은 나의 아내고 역시 가난한 사람이요. 우리는 생활이 비록 고생스러워도 더 살고 싶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되오. 당신은 절대로 공산당이 남편과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요.
2: 그만해요. 저 당신 말을 명심하겠어요.
0: 아내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남편의 얼굴을 눈여겨 바라보며 더욱 힘주어 그를 끌어안았다.
1: 급해 마오. 내 말을 듣소. 우리는 이제 죽소. 나는 당신이 우리가 죽는 까닭을 알게 하자는 거요.
0: 치즈는 아내의 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것을 감촉하였다. 아내가 가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시 솟아올랐다. 그의 말소리는 약간 떨리었다. 그러나 아내의 몸이 바르르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낀 그는 급히 짐을 탁 뱉고 애써 자기를 진정하며 말을 이었다.
1: 우리 가난한 사람은 아무 때고 놈들의 압박 속에 죽기 마련이요.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참을 대로 참았지만 결국은 맞아 죽고 말지 않았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고 이리에 아주머니 집도 그렇지 않소. 세상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오. 이것은 모두 불평등한 낡은 사회가 그렇게 한 것이오. 이리치를 이전에 난 몰랐소. 강동지가 와서 나를 혁명의 길로 이끌어서야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되사면 일 떠나서 그놈의 사람 해친 악당들을 깡그리 쓸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0: 드라마 숨바귀꽃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국.